同志们，陪嫁分忧的前见，我可以决策。

0: 要相信我们今天流的血都是为了孩子能有更好的未来。
1: 自娱乐起舞鸦之上，
0: 让我铭记此刻，
2: 中国可期啊，
3: 哎，中国可期。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5월 스무이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정 옆 15기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과학보급으로 혜택을 건강과 함께 기층 진입 활동이 우리 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연결 동북범 팀이 연변 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첫 경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7월 2일 신화사는 새로운 역사의 휘황을 힘써 창조해야 습근평 총서기의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종료 연설 학습을 논함을 제목으로 한 논평원의 문장을 실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년 대당은 더욱 생기와 활력을 떨치고 있으며 민족 부흥의 위협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 연설을 발표하고 105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빛나는 로정과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종화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새로운 휘황을 창조할 수 있었던 우수한 득지를 깊이 밝히고 새로운 로정에서 전체 공산당원들이 신심을 굳게 다지고 계속 분투할 때 대해 다섯 가지 반드시의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으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굳게 단결시켜 새로운 역사의 휘황을 힘써 창조하자는 위대한 호소를 보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종료 연설은 높은 정치적 안목과 깊은 사상,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역사와 현실, 미래를 관통하고 위대한 투쟁과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괄한 정치적, 리론적, 실천적 의의를 지닌 막스주의에 빛나는 문헌입니다. 이는 새 시대 새 로정에서 당의 중심 과업을 실현하는 방향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고 근본적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깊이 학습하고 연설 정신을 실제 사업에 철저히 시달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105년의 분투 속에서 끊임없이 휘황을 창조할 수 있었고 역사와 인민이 중국 공산당을 선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당이 다른 정당이나 정치 세력도 따라올 수 없는 우수한 특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진리를 향한 추구를 확고히 하고 항상 정확한 전진 방향을 견지했으며 인민 속에 깊이 뿌리내려 튼튼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 역사적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고 전략적 주도권을 틀어주었으며 시대의 흐름을 따라 늘 시대의 앞장에 섰습니다. 또한 투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을 견지했으며 끊임없이 자아 건설을 강화해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특질은 당의 분투 로정과 리론 혁신, 위대한 실천 속에 관통돼 있으며 중국 공산당이 해낼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이자 우리 당이 인민을 이끌고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새로운 실제와 결부해 당의 우수한 특질을 더욱 빛내며 당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변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당이 언제나 강대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유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협을 이끄는 굳건한 핵심으로 자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새 시대 새 로정에서 당의 사명과 과업을 실현하려면 전체 공산당원들이 신심을 굳게 다지고 계속 분투하며 시대와 인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창조해야 합니다. 반드시 당의 기본 리론과 기본 로선, 기본 방침을 견지하고 반드시 인민에게 의거해 역사의 위협을 창조해야 하며 반드시 전진 과정의 각종 위험과 도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또 반드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반드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 반드시의 요구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상호 관통돼 있으며 이는 우리 당 105년 분투 로정에서 남긴 깊은 계시이자 새 로정에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협을 추진하는 과학적인 지침입니다. 이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신심을 굳게 다지고 단결 분투하며 난관을 극복하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열어나가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금세기 중엽까지 우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고 역사도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둘의에 더욱 굳게 단결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위대한 당창건 정신을 힘있게 고양하며 세 가지 반드시를 명심하고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면서 하루를 다투고 완강히 분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역사의 휘황을 힘써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0: 7월 3일 시정협 제15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시정협 주석 우군이 회의를 사위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고 통전부 부장이며 시정협 당조 부서기인 허영광, 시정협 부주석 리평, 시정협 부주석 후보 장수량, 리인철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관평 총서기에 장목한 정적권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중요 론술을 전달 학습하고 의호 발전 경험에 관한 중요 지시 정신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 관련 내용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전시 경제 운영 예측 상황에 관한 보고와 2026년 상반기 사업 총화 및 하반기 사업 배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연결시 무럽관리봉사 상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 우리시 의무교육 집단화 운영 상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를 심의하고 관련 인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체 위원들은 당의 령도를 직무 수행 전 과정에 관철하고 정확한 정적권 수립 및 실천에 관한 학습 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형 사회구역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단결과 화목의 좋은 국면을 끊임없이 공고히 해야 합니다. 위원들의 개별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상시적으로 기층에 내려가 일이 있으면 상의하기 협상 브랜드를 더욱 빛내고 투자 유치 사업을 강화하며 기업 방문과 대상 연계를 적극 추진해 연간 목표 과업을 힘써 완수해야 합니다.
1: 7월 1일 2026년 길림성 건강과학보급 전문가 과학보급으로 혜택을 건강과 함께 기층 진입 활동이 우리시에서 열렸습니다. 시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 길림대학교 제2병원 갑상선외과 부주임의사 정위는 과학적인 건강관리와 직장 스트레스 완화, 건강한 생활습관과 식습관 형성 등을 주제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어 길림성 전위병원 신경외과 의사 왕빈이 다른 간의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과학보급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건공사회구역 위생봉사

0: 중심 건강교육과 3.1군 동효단은 성급 전문가들이 친근한 방식으로 건강 지식을 전해줘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앞으로 사회구역 건강 강좌를 할 때도 이런 쉽고 유쾌한 방식을 참고해 주민들이 웃으면서 건강 상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총공회에서는 성급 건강과학 보급 전문가 리빈과 왕설이 각각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가정 응급처치 필수 과정, 먹어서 생긴 병 먹는 습관으로 되돌리기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은 생활과 밀접하고 리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돼 주민들의 일상적인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 수요에 맞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과학 보급으로 혜택을 건강과 함께 기층 진입 활동에서 전문가 팀은 갑상선 질환 예방과 치료, 만성 질환 관리, 심리 건강, 응급처치, 실습 등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알기 쉬운 건강 강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과학 보급 경기병 문해 소분대 형식을 새롭게 도입해 쉽고 생동감 있는 방식으로 전문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건강 과학 보급의 흥미와 전달력을 높여 건강 상식이 주민들의 마음속까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연결공상실업주식유한회사 공회조석 장연휘는 이 강의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면서 이런 응급처리 지식을 익혀두면 위급한 순간에 가족은 물론 주변의 낯선 사람까지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 수상시장이 곧 삼꽃거리 서쪽, 연지파 동쪽, 국화로 남쪽, 원달 소구역 북쪽 세부지로 이전합니다. 새 시장은 기존 시장에서 약 1.4km 떨어져 있습니다. 시장 이전에 맞춰 연결시 공공버스 집단 유한회사는 사전 준비를 마치고 운행 능력을 확대해 관련 선로의 수송 능력을 기존 7천여 명에서 9천여 명으로 늘려 전체 운행 능력을 약33% 높임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이 새 시장을 더욱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결시 공공버스 집단 유한회사 운영부 부부장 조선호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수상시장 세 부지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6선, 23선, 50선 등 3개 버스 로선의 운행 능력을 확대했는 바, 구체적으로 운행 차량은 23대에서 29대로 늘렸고,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도 90여 차례에서 120여 차례로 증가시켜 전체 버스 운행 능력을 약33% 높였다고 했습니다.
0: 그늘 건강한 연변 시원한 한여름 2026년 제2기 전국 전민 건강체육대회 계열 활동 및 연결시 제3기 할빈 맥주 빙극 무설탕컵 축구협회컵 4회조가 1단계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성체육국에서 주최하고 시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관했으며 시체육총회와 시청소년 아마추어 체육운동학교 시축구협회에서 협조했습니다. 경기는 11인제 토너먼트 방식으로 두 단계에 나누어 진행되며 2단계 경기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경기에서 전시 아마추어 축구구락부와 업종협회, 기업, 사업단위, 훈촌 대표팀 등 16개 대표팀이 참가했는데 선수들은 넘치는 투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체육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변 드림 축구 구락부 선수 고천휘는 이번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하게 돼 매우 기쁘고 또 주말 경기를 통해 경기력을 높일 수 있어 좋았다고 했습니다.
1: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리그가 곧 개막합니다. 7월 2일 연길 동부범팀은 개막전을 앞두고 막바지 강화 훈련을 시작해 첫 경기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선수들은 하늘색 통일 유니폼을 입고 감독의 전술 지시를 들은 뒤 체력 훈련과 공수 전술 훈련, 조별 실전 훈련 등을 진행했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지난 대회 우승팀인 연길 동북범팀은 이번 대회에 우수 선수 32명으로 출전 명단을 꾸렸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은 본지역 아마추어 축구 애호가이며 나머지 3분의 2는 재학생들입니다. 연길 동북범팀 대장 방진규는 매일 훈련을 거듭하고 있는데 올해도 우승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쌓은 경험을 올해도 잘 살리고 새로 합류한 어린 선수들에게도 그 경험을 전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결 동부범팀 선수 최근에는 코치진의 지도 아래 선수들 모두 최고의 컨디션을 회복했고 다가오는 경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연결 동부범팀 감독 리시봉은 목전 대부분이 젊은 선수들로 구성됐고 전술과 체력 모두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바 최고령 선수는 2002년생, 최연소 선수는 2011년생이라고 하면서 우승을 목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최림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0: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0: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0: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도라지 사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산새들 노래소리 님 소식 전하면 옥색 치마 옷고름 향기로 물젖네. 바람에 하늘하늘 님 그려 춤추는 한 송이 도라지 수줍은 도라지. 에헤 에헤요 에헤 에헤요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바람에 실어볼까 구름에 전해볼까. 도라지 그 사랑 눈물로 꽃되네. 리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의 첫 내용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이 일곱 가지 혜택을 꼭 수령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육아 보조금 외에도 임신 서류 작성부터 시작해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모두 7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임신 중 산전검진 비용 환급입니다. 임신 12주에 엄마가 임신 등록을 마친 후 지정된 병원에서 산전검진을 받을 때 정책에 해당하는 검사 항목이라면 결제 시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 의료보험이 가입돼 있던, 주민의료보험이 가입돼 있던, 보험에 정상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이 산전검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 혜택은 입원 분만 출산 비용 환급입니다. 자연 분만이든 제왕절개 분만이든 출산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비중 정책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퇴원 시 직접 결산하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출산하더라도 사전에 의료보험 타지역 등록 절차만 제대로 해두면 환급 혜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 출산수당, 흔히 말하는 출산휴가 월급입니다. 이것은 출산보험에 가입한 여성 종업원을 위한 출산복지입니다.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수당은 개인 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절강성 항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도 출산보험에 가입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남성 근로자가 출산보험을 납부하더라도 아내에게 직장이 없을 경우 출산의료비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출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혜택은 0세에서 3세 사이 보편적 육아 현금 보조금입니다. 아이 한 명당 연간 3,600원, 월 300원을 지급하며 아이가 태어난 해부터 만 3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여러 명의 아이가 있다면 아이마다 이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이 보조금은 매년 부모가 직접 1회 신청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혜택은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관련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입니다. 집에 만 3세 미만의 아이가 있고 부모가 정상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매월 2,000원의 개인소득세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매년 개인소득세 연말 정산 시 신청하면 실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혜택은 남성 배우자 출산 간호 수당입니다. 이 혜택은 지역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각 지역 규정에 따라 부동합니다. 아이 아빠들은 현지 정무서비스 대청에 방문해 해당 지역에 이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문의하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혜택은 특별출산장려금입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별도로 특별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둘째, 셋째 가정이나 현지 호적 가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지원 형식도 일차성 현금이나 매월 또는 매년 지급 등 다양합니다. 거주 지역의 공식 정책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햇볕을 쬐면 흰 머리가 늘어난다. 정말일까요? 네, 요즘 인터넷에서 자외선에 피부가 손상되듯 두피도 자외선이 노출되면 흰 머리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사실을 확대 해석해 불러일으킨 잘못된 인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햇볕을 쬐면 정말 흰 머리가 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위험은 매우 작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주장 중 하나는 자외선이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광표백 반응을 일으켜 머리를 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지나치게 단정적입니다. 만약 햇볕을 많이 쬐서 흰 머리가 난다면 적도에 가까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모두 백발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통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백인은 평균 35세 무렵부터 흰 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아시아인은 30대 후반에서 40세 무렵, 아프리카에는 가장 늦은 45세 무렵부터 흰머리가 나타납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반투족은 40세에서 50세 사이 이전에 흰머리가 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이를 통해 보면 자외선의 영향이 소문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 색이 배어 나오면 염색된 것일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평소 적양배추, 오디 등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 색이 배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채소나 과일들이 염색된 것은 아닐까? 이런 채소나 과일을 먹어도 되는 걸까라고 묻기도 합니다. 채소나 과일의 색이 빠지는 것은 대부분 자연 현상입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다양한 천연 색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색소는 선명한 색깔을 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영양가도 지니고 있습니다. 색소는 수용성 색소와 지용성 색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용성 색소입니다. 물에 잘 녹는 색소로 적양배추, 블루베리, 포도, 자색 고구마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붉은 비트에 함유된 베타사야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채소나 과일은 수확, 운송 또는 씻는 과정에서 비비거나 눌리는 등 기계적 외력을 바르면 세포가 손상돼 색소의 일부가 용출되면서 색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색이 빠지는 현상은 채소나 과일에 함유된 천연색소의 용출로 인한 자연 현상이며 식품 안전 문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도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사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새겨드려야 될 말들인데요. 가장 높은 경지는 침묵, 가장 귀한 재산은 평화, 가장 훌륭한 품성은 신뢰라고 합니다. 또한 가장 강한 능력은 인내이며 가장 깊은 지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는 말이 많을 때, 가장 버려야 할 태도는 불평,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과시, 가장 얕은 지식은 자만, 가장 나쁜 버릇은 충동이라고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알아두면 우리 생활 속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능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을까라고 자신을 탓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진로가 재능보다 중요합니다. 똑같은 볼펜이지만 메모지에 쓰면 낙서가 되고 일기장에 쓰면 일기가 되며 원고지에 쓰면 대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순풍에 돛단듯이 아무런 걱정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바람 불지 않은 인생은 누구에게나 없습니다. 누구나 바람 맞으며 걸어가는 법인데요. 그 중에 누군가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누군가는 울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바람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버텨낸 사람입니다.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칭찬이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고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칭찬 한마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힘드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칭찬을 하려면 조금 부끄러운 것도 있고요. 네, 저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머니나 이 가족들한테 칭찬을 하려면 왠지 쑥스러워지고 조금 그런 데가 있는데요. 오늘부터라도 칭찬을 더 많이 해줘야 하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내 가족부터 칭찬하는 그런 하루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정말 끝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뭔가 더 공허함만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다면 행복한 일상이 내 삶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어찌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욕심을 부려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욕심을 부리기에 앞서 먼저 나는 그래도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키워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청춘하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면서 긍정적인 면, 밝은 면,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느끼길 바라는데요. 먼 길은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되고 험한 길은 피하지 말고 헤쳐가면 됩니다.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싶습니다. 감사가 쌓이면요,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런 글은 혼자 보기에는 조금 아까운 글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시간대면 늘 여러분들께 엔돌핀이 돈든 그런 글귀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감사를 할 줄 아는 하루, 그런 하루 보내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송선아였습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둘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중심 APP, 연지룡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칭팅 FM 라디오 앱을 내려받으시고 연지종합광播朝鲜语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두 APP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라디오 수신지역이 아니고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김응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배우셨다면 소리 높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반주 나갑니다.

네, 김웅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우리 둘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도레미 도레입니다. 아래에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한자 한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둘이 둘이 정답게 손을 잡고서, 둘이 둘이 정답게 손을 잡고서, 둘이 둘이 하나로 웃고 있잖아. 둘이 둘이 하나로 웃고 있잖아. 둘이 둘이 호호하하 넘치는 기쁨. 둘이 둘이 호호하하 넘치는 기쁨.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드네.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드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잔 꿈을 꾸네. 네, 계속해서 2절 가사입니다. 둘이 둘이 꽃양산 함께 쓰고서, 둘이 둘이 꽃양산 함께 쓰고서, 둘이 둘이 다정히 걷고 있잖아, 둘이 둘이 다정히 걷고 있잖아,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에 단 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에 단 꿈을 꾸네,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생활,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 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 꿈을 꾸네. 네, 2절이 끝나고 2절의 후렴구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 꿈을 꾸네. 반복됩니다.

마지막에 와서 또 틀립니다. 자꾸 앞에 둘이 둘 길지 않습니다. 둘이 둘의 행복에 얼마나 하죠? 자, 그리고 제일 첫 줄 보겠습니다. 제일 웃줄. 둘이 둘이 정답게 손을 잡고서 손을 잡고 이런 네 지금 많은 분들 손을 잡고서 손 길게 뺍니다. 아래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웃고 있잖아 아닙니다. 웃고 있잖아. 악보에 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점이 있는 걸 길게 뺀다 했습니다. 손을 잡고서 잡이 길지 손이 길지 않습니다. 에? 손을 잡고서 하는 분들 다 틀렸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1절. 둘이 둘이 세 번째 두 글자 두 번째 둘 둘이 깁니다. 둘이 둘이 다 그렇습니다. 내려오면서 명심하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 자가수의 둘이 둘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중심 APP와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연길 융합매체중심 APP에서 지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라디오를 클릭하시면 바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에서는 연지 중허 광보 朝鲜위 검색하시면 바로 또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라디오가 없으셔도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아래는 둘이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둘이 둘이 했습니다. 앞에 둘이 자꾸 이렇게 길게 빼는 분 계십니다. 꼭 고칩니다. 들립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부분 설명하지 않았네요. 자,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둘이 둘이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0: 네, 노래마다 오늘 시간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두리두리 함께했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79336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따라 너무 덥죠? 찜통 더위를 싹 식혀줄 남강 특집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를 풍미했던 향강 영화 연희곡 영원한 오빠 장국영

등과 매력 덩어리 연디 내종방위 주연을 맡아 화려한 연기를 보여주었죠. 본 프로에서는 영화 연지구를 탄생시킨 중국의 저명한 작가 리벽화기 소설 연지구를 라디오 서술로 각색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반세기를 걸친 비련의 사랑, 사람과 귀신 사이에 얽힌 꿈같은 이야기, 등기고상 무시무시하지만 가슴이 아프도록 슬픈 사랑 이야기가 한여름 당신의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0: 라디오 소설 연희구 원작 리벽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녀가 아무리 벚꽃 차림을 하고 화장을 했어도 믿지 못할 일이었다. 여자의 용모와 연령은 정말로 가늠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반짝이는 두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모든 여자들이 자신의 진실한 연령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물며 나는 일면도 아닌 초면에 낯선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직도 그곳에서 점을 쳤다. 나는 굳이 그녀의 운명을 엿듣고 싶지 않았다. 우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이였다. 나는 눈칫게 몇 발자국 멀리 걸어갔다. 사방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 아래로 여러 가지 작은 로선들과 사람들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얼굴들이 희미하게 보여 마기떼가 춤을 추는 듯 열기가 자욱했다. 노래소리가 그 자그마한 모나 지역에 흘러넘쳤다.
1: 지동생 가둔절 정완 걱치 인살러이
0: 노인이 점을 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2: 개띠, 그럼 무술년 1958년이라.
3: 아니, 경술년이에요.
0: 노랫소리가 파도같이 몰려오는 바람에 그들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0: 한참이나 시간이 흘렀다. 나는 점을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화를 찾으러 갔다. 하지만 여화는 그곳이 없었다. 점을 보던 로인도 안이 벙벙해서 여화가 앉았던 쪽걸상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1: 로인장, 방금 전에 있던 아가씨는요?
0: 로인은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황급히 나트를 정리했다. 분필, 작은 흙판, 점괘 치는 종이, 손금괘도. 로인은 모든 공구를 급급히 자그만 가방에 쑤셔넣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뒤로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도망갔다. 순식간에 그 자리는 텅텅 비었다. 나는 그 자리에 몽하니 어쩔 바를 몰랐다.
1: 로인네가 고경 여호와의 손금에서 어떤 돈을 보완했길래 다 떠나버리고 나만 이곳에 버려졌단 말이야?
0: 돈도 지불할 필요도 없고 도와줄 필요도 없게 되었다.
1: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다니.
0: 정말 맹랑했다. 여지껏 이런 꼴을 당한 적이 없었다.
1: 그 참, 다시 내 눈에 나타나기라도 해봐. 그땐 죽물도 없어.
0: 나는 전차를 타러 갔다. 전차는 오지 않았다. 오래지 않아 도태될 운명 때문일까. 전차도 옛날답지 않게 대강대강 구차하게 연명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이런 전차의 좋은 점을 기억하긴 할까? 다들 그럴 시간이나 있을까? 전차역 부근에는 신문 난전이 몇 개 있었다. 당일날 신문을 두세 개 묶어서 팔았는데 가격이 매우 저렴했다. 신문 잡지 난전에서 조금 올리 걸으면 기방이 섰다. 두세 명의 나이 많은 사창녀들이 립스틱을 빨갛게 바르고 짧은 탕장 저고리와 바지를 입은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무사람들의 시선 따윈 상관하지 않고 여유있게 담배를 피웠다. 가끔은 지나가는 장사꾼으로부터 돼지벨 국수를 사먹곤 했는데 어결같은 색상에 단만하는 해물간장에 찍어 먹었다. 수십 년을 하루와 같이 그녀들은 그렇게 살았다. 입을 꼭 안 다물고 묵묵히 전차를 기다렸다. 전차가 덜컹거리면서 달려왔다. 나는 전차에 올랐다. 여화기 한쪽 발이 아직도 채 오르지도 못했는데 전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안정을 찾도록 한참을 부추겼다. 오늘날 아무리 생활 절규가 빠르다고 쳐도 전차까지 부녀와 아동을 배려하지 않는 건 정말 뜻밖이었다. 2층에 올라가니 뒤편에 한 쌍의 연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한껏 애무하고 키스하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었다.
1: 아가씨,
2: 여화를 불러주세요. 아까 먼저 가버려서 미안해요. 화내지 마세요.
1: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인데 설마 화를 내겠습니까?
0: 나는 남자이기에 손톱만큼이라도 옹졸할 권리가 없었다.
2: 어디에서 내릴 건가요?
1: 골지가에서 내리려고요. 그 전해구 부근에.
2: 전해구?
0: 그녀는 시치미를 떼며 말머리를 돌렸다.
2: 부근에 태평극장이 있지요?
1: 아, 태평 그곳은 진작에 허물었지요. 지금은 옆에 큰 쇼핑몰이 섰어요.
0: 그 말에 그녀가 의아해했다.
1: 오랫동안 그 지역에 가보지 않았나 봅니다.
2: 아주 오래되었지요.
1: 어릴 때 태평극장에서 하루 종일 진보주의 극을 방영했지요. 그 중에 옥녀심이란 극도 있었는데 입장권 7장을 모으면 그네가 친필 사인한 대형 사진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동생을 도와 사인 사진을 받은 적이 있었죠.

0: 진보주는 누구예요?
1: 진보주의 극을 본 적이 없는가요?
0: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태평극장에서 본 건 그런 극이 아니었는데요.
1: 젊은 척을 하려고? 내가 당신의 나이를 모를까 봐?
2: 스탁의 이름을 말하기만 하면 어느 년대의 사람인지 추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모르쇠를 놓고 있었다. 제가 본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는 나보다 후에 출생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나는 가소롭기만 했다.
1: 혼자 총명한 척을 하기는 출생띠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당신이 본 건 어떤 극이죠?
0: 조금 전의 극이요.
2: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 내가 잘못 추측했나? 더 전이라니.
2: 나는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1: 3.4에서 신우의 살인사건을 심의하다? 신한 동궁이 태자를 찾다? 10년간 살을 떼서 금병을 키우다? 한 장의 백지로 남태현을 고소하다? 진양이 어머니를 구하다? 청렴관리 연료를 처참하다? 연료가 정부를 죽이다?
2: 더 말하다가는 얼마 남지 않은 기억도 깡그리 긁어 모아야 할 태세였다.
0: 아니, 전 대극을 봤어요. 이름 있는 극단이 태평극장에서 공연할 때면 한무리 자매들이 함께 홀 가운데 있는 10개의 규비 침대를 차지해서 복원했어요. 침대마다 자리가 4개 있는데 입장권이 가장 비싼 건 12원이었어요.
2: 그녀는 나의 반응을 유의하지 않고 신이 나서 서술하기 시작했다.
0: 목단정, 진사미를 공연할 때 일인데요.
2: 그녀가 추억에 빠져있을 무렵 나의 얼굴색은 점차 변해갔고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1: 당신은 무슨 사람이요?
2: 그녀는 갑자기 입을 다물고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말을 하지 않았다.
1: 당신은 사람이요?

0: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편역 장선자 내림경 극본 장선자 해설 정선아 배역 김혜연 최림 연무력 제작의 연무력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1: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해가 높이 떠 환하게 밝은 한낮부터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전 오후 초반까지는 정신이 맑아 공부나 할 일을 처리하기 가장 알맞은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소학교 5학년인 조카를 돌볼 때도 이 점을 생각해서 낮 곁에 숙제를 먼저 끝내고 마음 놓고 놀아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숙제 분량도 많지 않고 어려운 문제도 거의 없었으니 충분히 낮 곁 안에 다 마칠 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카는 공부하기 싫은 마음에 책을 들었다 놨다 하며 느린들이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잠시 문제를 보다가도 장난감을 꺼내 갖고 놀고 창밖 풍경을 내다보며 딴 생각에 잠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몇 번씩 독촉해도 조카는 숙제를 미루기만 하며 소중한 낮 곁의 시간을 모두 흘러보냈습니다. 더 늦게 하면 밖에 나가 놀 시간이 전혀 없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아서야 조카는 겨우 허둥대며 문제풀이를 시작했고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두머니 들이올 무렵이 돼서야 숙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고는 놀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며 입을 삐죽 내밀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낮 곁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질질 끌어놓으니 놀지도 못한 거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낮 곁입니다. 낮 곁의 뜻은 한낮에서부터 저물기 전까지의 앞절반, 즉 한낮부터 오후 초반까지 밝은 시간대를 가리킵니다. 해가 아직 높게 떠 정신이 맑고 일을 처리하기 여유로운 낮 구간을 통틀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놀고 싶은 마음에 숙제를 미루고 낮 곁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조카를 보며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학생 때는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밖에서 뛰어놀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눈앞에는 숙제가 놓여 있고 마음을 다잡고 책상 앞에 앉으려니 창밖의 밝은 햇살이 자꾸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했습니다. 결국 놀고 싶은 마음에 숙제를 뒤로 미루고 낮 곁을 통째로 날려버린 적도 있습니다. 낮 곁이 지나 해가 어둑해지고 그제서야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허둥대며 숙제를 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직장에 다니는 지금도 그 어릴 적 습관이 가끔 고개를 듭니다. 마감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도 좀처럼 손을 대지 못하고 딴짓만 하다가 낮 곁이 모두 지나 퇴근 시간이 다 돼서야 부랴부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어릴 적 미루던 습관이 커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낮 곁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할 일을 미루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낮부터 오후 초반까지의 밝은 시간을 섬세하게 구분해 담은 낮 곁은 선조들의 자연 관찰이 담긴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아이들의 공부 계획을 세우거나 본인의 할 일을 정리할 때 오늘 배운 낮 곁을 떠올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대세산 중요한 연설이 저항관리기업과 저항관리금융기업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사 한습금형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이 향안과 오문, 대만 인사들 속에서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습금형 국정운영로람 제5관 중국 스리랑카 독자회가 스리랑카 수도 골롬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0: 유럽의 폭염 날씨로 이미 4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1: 뉴스여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초심은 로종을 비추고 분투는 빛나는 성과와 이웃입니다. 습금형 종소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대회산 중요한 연설은 종대한 정치적 의의, 이론적 의의, 실천적 의의를 갖습니다. 습금형 종소기 중요한 연설은 15좌근인 전망계획기간 각 업종을 분발시키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추진한 뒤 방향을 제시하고 존칙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습금형 종석의 중요한 연설은 저항관리기업과 저항관리금융기업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습금형 종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사명과 책임을 다지고 당과 국가 사업의 제반 국면,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민생보상과 개선을 추진하고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해 힘 다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105년 동안 걸어온 비난의 로종을 회고하고 당과 인민 사업 발전의 밝은 앞날을 조망했습니다. 고비 사막에서 장강기습, 공사장까지 전국 각지 간부와 군중들은 대회의 성황을 시청하고 비난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용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삼협그룹 부총공정사 고붕은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연설은 백년 대당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하는 관건적 비밀 코드를 깊이 있게 제시하고 우리가 초심을 유지하고 산업보국, 에너지 강국을 건설하도록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전도로 나라를 위해 책임을 지는 조항관리기업의 종치 본색을 명기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며 두 가지 소를 단호히 관찰할 것입니다.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세계적 공정을 공략하고 신시대 대국의 중기를 건설하는 실무 동력으로 전면 전환시킬 것입니다. 국가전력망 절강성 자계시 전력공급회사 고객센터 지역사회 경리 존혜훈은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연설을 시청하면서 큰 고무를 받고 신심이 배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련의 천지 개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산과 강을 가로탄 특고압 대동맥과 수많은 가구를 연결하는 배전망 모세 혈관을 계속해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의 인도하에 지속적으로 기층이 뿌리를 내리고 민생 봉쇄 몰두하며 실제 행동으로 당원의 사명을 실천하고 전력망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중국 농업은행 종경무룡선녀산 지점 당지부 서기 부소강은 총속의 연설은 높은 안목과 사상을 내포하고 우리에게 전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층의 뿌리를 내린 금융일꾼으로서 이 위대한 시대를 직접 경험하고 이 부흥의 위협에 투신할 수 있어 더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한층 더 다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을 확고부동하게 따르고 신심을 다지며 지속적으로 분투해 량질 금융서비스로 고향 사람들의 생산발전과 소득 증대와 지불을 지원할 것입니다.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연설은 중국 공산당이 6개 시종에 비난한 우수한 특질을 지속적으로 단조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5개 필수의 최신 요구를 전당에 제기했습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반드시 새로운 실제와 결복해 당의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행하고 비내며 당이 영원히 변질하지 않고 변색하지 않도록 하며 시종 강대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가지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항관리기업, 저항관리금융기업의 광범한 간부와 직원들은 총속의 당부를 명기하고 자신의 일태의 차근에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새로운 노선에서 분발 정신하며 시대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기 위해 힘 다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종량그룹 영양건강연구원 생물기술센터 왕소연 주임은 습금형 종속에는 위대한 공적을 이룩하는 것은 포부가 원대한 데 있고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는 것은 극렬한 데 있다고 했다며 과학기술 일군으로서 우리는 당 건설과 과학연구의 심층 융합이라는 기본 요구를 확고히 파악하고 석금형 당 건설 사상을 관철 실시하려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속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한편 관건적 기술 공략에 몰두하면서 당원 선봉 역할을 발휘하고 연구진의 힘을 한 곳에 몰붙고 과학기술 혁신이 진정 민생복지에 돌려지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기계공업그룹 8만 톤 모형 단조 프레스반 조장 용림이는 산업노동자로서 15차군의 전망계획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고 총수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발전에 선차적 과업을 둘러싸고 조업에 초점을 맞추며 팀과 손잡고 더욱 많은 병목 난제를 공략해 대국의 초석을 튼튼히 다지고 산업 노동자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중국수출입은행 감속성분행 제3당지부속이 량정은 정책성 금융기구의 기층 당원으로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무궁무진한 동력으로 삼고 금융서비스의 접근성, 편리성을 끊임없이 제고시키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원을 대외무역에 소기업, 성장기의 과학기술, 혁신기업, 녹색발전 등 분야에 종합하게 투입해 정책성 금융이라는 활수가 실물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건축제2공정국 환흥석도만 원자력발전 용접공 양문병은 총수는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투하려면 반드시 인류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청정에너지, 전력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일대로 공동건설 국가와 함께 밀접한 협력을 유지하는 한편 우수한 기술을 통해 각국 국민의 복지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석유화학광주공정유한회사 당연회 속이 한위국은 습금형 종속에는 역사적 사명을 과감하게 짊어지고 전략적 주동성을 시종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신시대 우리는 에너지 안전과 탄소 배출 종점과 탄소 중립 목표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전면적으로 학습 관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습금형 종속의 질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는 것과 밀접히 결합해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혁신 발전을 견제하며 전략적 종력을 유지하고 에너지라는 밥그릇을 자신의 수중에 장악할 것입니다.
0: 상황과 오문, 대만 각계 인사들은 습금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진작시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분투하는 중화 아들, 딸들의 방대한 힘을 결집시켰다고 표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구 전국인대대표 리성발은 습금평 주석의 7일 중요 연설을 듣고 우리는 더욱 분발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향안과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촉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내적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새 시대 한나라 두 가지 지도 아래 향안은 권리에서 지능으로의 새로운 발전 단계를 걷고 있으며 각계는 모두 국가 발전의 전반 대국에 적극 융합되고 봉사함으로써 국가 15차 5기년 전망기획의 포치를 힘써 접목하고 민족 부흥을 위한 향안의 힘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정협 상무위원이며 중국평화통일촉진회 향항총회회장 요지승은 습금평 주석의 중요 연설은 함의가 깊고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구도 향항의 첫 5개년 기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구는 국가발전전략과 주동적으로 접목하고 광동, 향항, 오문광역도시권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발전대국에 융합하는 과정에 자체 더 큰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오문특별행정구 정부 교육청년발전국 공지명 국장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오문 각계에서 한 차례 생동한 당사 국정 교육 과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청년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생력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 정부는 1년의 활동을 조직해 방사에 대한 청년 학생들의 리해를 기피하고 그들로 하여금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으로 나가는 발전 성과를 깊이 깨닫게 함으로써 조국 사랑과 오문 사랑의 훌륭한 전통을 한층 더 고양하고 한나라 두 가지 제도 사업의 건설자와 후계자로 되게 할 것입니다. 오문특별행정구 전국정협위원이며 오문청년연합회 회장인 황결정은 습금형 주석의 연설은 우리를 크게 고무해줬다면서 공산당의 강력한 지도가 없었다면 조국의 번영창성이 있을 수 없고 오문의 안정과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0: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문 젊은이들은 조국 사랑과 오문 사랑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성공적인 실천에 새로운 장을 엮어가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오문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대만 시사론평원 왕병중은 습금형 총서기는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국 대륙의 역사적 책임과 절대적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민족의 약함과 혼란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만큼 반드시 민족 부흥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문시 대만상인협회 청소년위원회 상무위원 조성령은 습금형 총서기의 종료연설을 듣고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고 대만 청년들로서의 사명의 영광과 책임이 막중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의 종료 연설은 조국 통일의 역사 흐름을 명확히 천명했는데, 이는 중화 아들, 딸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대만의 미래는 국가 통일했고, 대만 이민의 복지는 민족 부흥에 달렸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1: 습금형 국정 운영로남 제5관 중국 스리랑카 독자회가 3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습금형 국정 운영로남 제5관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최신 성과를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권위적인 조작으로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길, 중국의 관리, 중국의 도리에 대한 리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중국과 스리랑카는 모두 현대화 길을 걷는 동행자로서 이번 독자회를 통해 양국 간 리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모으며 협력을 심화하고 손잡고 중국 스리랑카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인정했습니다.
0: 7일 훈장 수상자인 하남성 복양현, 경조진 서신 장촌 당지부석의 일현성은 간부라면 손해를 두루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박한 신념을 안고 지난 30여 년간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공동부유와 농촌진흥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서신장촌 농업산업단지에서 새로 도입한 무토재배 체리 도마도가 성숙해 접어들었습니다. 재배 면적이 75무인 체리 도마도는 그루당 생산량이 80근 좌우에 달합니다. 서신장촌 농민 왕홍부는 많은 방문촌 사람들이 산업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매달 수입이 4천원 내지 6천원에 달한다고 표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판로가 좋은 체리 도마도는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서신장촌은 알칼리성 토지 때문에 1인당 연간 소득이 600원도 안 됐습니다. 1983년 알칼리성 토지의 개발책을 모색하는 과정에 리련성은 채소 하우스를 시도했지만 7, 8년 동안 겨우 17만 원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촌 당지부 서기로 추대된 후 리련성은 취임 첫날 자신의 채소 하우스 두 채를 마을의 두 빈곤호 가정에 무상으로 양도했습니다. 리련성은 간부는 손해를 볼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이는 사실상 기여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촌 당지부 서기로 추대한다는 것은 다 함께 부유의 길로 개척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할 일은 바로 온 마을을 이끌고 부유의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1994년 서신장촌의 채소 하우스는 40여 채로 발전했습니다. 치부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리랜성은 자금을 모아 재생 종이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망설였고 최종 12가구가 그를 따라 주식에 가입했습니다. 재생 종이 공장이 생산을 시작해서 2년 만에 200만 원의 이익을 창출하자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주식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창시회원 12가구는 이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리련성은 우선 창시회원 중 당원 6명에 대해서 사상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당원이라면 이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대중들을 이끌고 발전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합니다. 사상 교육을 마친 후 리련성은 시장 가치가 2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생 종이 공장을 68만 원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촌 집단 경영에 넘기고 집집마다 주수가 되어 해마다 이익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리련성은 또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자금을 모아 방직, 냉동, 기계 등 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프로젝트를 고찰하고 기술 인재를 초빙했습니다. 서신장촌 농민 리선비는 1997년에 리서기를 따라

0: 다음 고찰을 했는데 여관에 묵어본 적 없이 차만 타고 다녔고 6일 동안 40원밖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서진 장촌의 농산품은 판로가 좋을 뿐만 아니라 촌기업의 생산 주문량도 줄었습니다. 촌 당지부서 길을 맡아 35년 동안 고생해온 리엔석은 서진 장촌을 전국 농촌진흥본보기로 발전시켰고 1인당 연수입은 4만 2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갈수록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1: 국가 우정국이 7월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올해 우리나라 석달 오물량은 이미 천억 건을 넘었습니다. 우편 택배업의 발전 지구력은 우리나라 소비시장이 평온하게 성장하고 경제 발전이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량완 추세를 보여줍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재반 소비 진작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서 소비 시장이 병원한 성장을 유지하고 소비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어 석달 시장의 규모 확대를 견인했습니다. 국가우정국 발전연구센터 전략계획연구부 료강주 임은 우리나라 석달 오물량은 지난해보다 9일 앞당겨 천억 건에 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우편 석달업 발전 지구력의 유력한 실증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 평온하게 성장하고 경제 발전이 안정 속에서 전진하는 량완 태세를 반영합니다. 올해 들어 우편 택배업은 농촌 배달 물류 체계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해 봉사의 기층 심입, 네트워크 안정, 대중 편의를 촉진했습니다. 택배 서비스는 또 선진 제조업과 깊이 융합돼 지능화 록세, 융합화의 새로운 모습을 구축했습니다. 류강주임은 우편 택배업은 생산과 소비,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시와 농촌을 위해 봉사하면서 경제 사회 발전에서 선도적이고 기초적이며 전략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류강주임은 소비 촉진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업종의 새로운 동력 에너지가 점차 커지면서 물류 분야에서 우편 택배업의 선도 역할이 진일보 발휘되면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 고품질 발전에 지속적으로 동력 에너지를 주입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민정부, 과학기술부, 중국과학기술협회가 4일 국제과학기술기구 설립 등록 지침을 공동 발표하고 개방, 공평, 공정, 비차별화 국제과학기술 발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중국 영내에서 국제과학기술기구를 설립할 경우 외국인 회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하고 운영 시 국제성과 비영리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1: 과학호 종합탐사선이 4일 정도 모항을 떠나 40여 일 동안의 2026년도 서태평양 과학탐사 공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는 2010년부터 서태평양 과학탐사 운항을 시작하고 서태평양 주요 단면에 대한 연 14년 동안의 다요소 해양환경 시간순서 관측 자료를 축적해 기후변화 대응, 심해 자원, 환경탐구에 중국의 지혜를 기여했습니다.
0: 중국 해경수산함 편대가 4일 대산함 편대를 교대한 후 법에 따라 중국 대만 동부 해역에 대한 지법 순시를 시작했습니다. 6월 1일에 대산함 편대는 관련 해역에서 순찰, 어민 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정상 항행과 조업 질서를 확보하고 대만 동포를 포함한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과 생명재산 안전을 수호했습니다.
1: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폭염 날씨로 초과 사망자 수가 4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가뭄과 강풍이 겹치면서 여러 국가에서 산불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향후 수개월간 극한 날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프랑스에서 최근 80년 내 최고 기온이 나타난 가운데 파리를 포함한 여러 곳의 최고 기온은 섭씨 40도를 넘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 리스트 장관은 3일 폭염 기간 프랑스의 초과 사망자 수가 2025명에 달했다며 이는 예상 수준보다 30%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지속되는 고온으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프랑스 현지의 의료 시스템이 전례없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파리 사클레 병원 루이시의 원장은 장비 부족과 물자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모든 직원에서 이번 주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와 의사를 비롯해 병원의 모든 사람이 쉼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온 날씨는 유럽의 식량 생산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독일 농민협회 록베토 회장은 식량 특히 밀이 여물은 결정적 단계에서 이 같은 극심한 폭염 날씨는 수확 감소와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속된 폭염 날씨에 가뭄과 강풍이 겹치면서 유럽 여러 곳에서 삼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레코르니 총리는 올 여름철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미 7천여 건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엘니뇨 상태가 이미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수개월 내에 빠르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계 여러 곳에서 폭염, 가뭄, 집중호우, 기타 극한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0: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이 4일 보도한 데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새 라운드 협상이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란 대표의 급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문제, 이란 자금 동결 해제 문제, 이란 핵 문제 등 세 가지 의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김장희였습니다.

오늘은 세계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도전입니다. 효율적이고 실무적인 방식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녹색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제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브라질과 중국, 유럽 동맹이 공동 제기하고 성립한 탄소 배기권 거래시장 개방 연맹은 탄소 시장의 국제 협력을 심하고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을 다그치는 데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2025년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30차 체약국 대회가 브라질 벨렌에서 열렸습니다. 회기간 성립한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방 연맹은 많은 나라와 지역에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6년 5월 연맹 성립을 공동 제기한 브라질, 중국, 유럽 동맹은 탄소 배기권 거래시장 개방 연맹 사업 대강에 공동 서명하고 동맹 목표, 사업 범위, 관리 구조와 결책 기재 등 내용을 명확히 하면서 협력 기재가 실질적 운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맹 규약에 따라서 브라질이 초대 이장국을 맡고 중국과 유럽 동맹이 공동 이장국을 맡았습니다. 이 연맹은 기후변화의 직면에 그 어느 국가도 혼자의 힘으로 대응할 수 없고 녹색 전환은 모든 국가가 공동 추진해야 한다는 입지에서 발기한 것입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탄소시장은 탄소 배출 감소를 추진하고 기후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방출해 더 많은 자금이 청정에너지, 저탄소 기술과 생태보호 분야에 투입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조율하고 녹색 전환을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탄소시장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탄소배출 거래 체계는 배출 감축 도구를 넘어 산업발전과 국제무역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 경쟁력을 증강할 것인지는 모두가 공동 직면한 중요 과제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녹색 저탄소 발전의 길을 확고하게 걸으면서 탄소 중립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에너지 산업에 몰두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출량을 다루는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녹색 발전과 탄소 시장 건설에 관한 중국의 풍부한 경험은 세계 기후 관리에 유용한 참조를 제공하고 브라질을 포함한 발전 도상국이 자국의 국정에 알맞는 녹색 전환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 도상국인 중국은 항상 공동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공정하고 합리하고 상생하는 글로벌 기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 도상국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심하면서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서 중요한 길을 냈습니다. 브라질은 녹색 발전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깊이 중시했습니다. 중요한 신흥 경제체인 양국은 자원 기부, 산업 구조와 발전 수요면에서 비교적 강한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으며 신에너지, 녹색 금융, 생태보호 등 분야에서 큰 협력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년간 관련 실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방 연맹의 설립은 쌍방의 정책 소통, 경험 교류와 실무 협력을 가열층 강화하는 데 새로운 중요한 무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브라질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 시스템을 가동하고 2030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브라질에서 탄소 시장은 환경 정책 도구일 뿐만 아니라 경제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산림 탄소 싱크 등 저탄소 자원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주요 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수익을 취업 촉진, 민생 개선, 사회 불평등 감소 등에 돌려 브라질의 지속 가능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반면 글로벌 녹색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방 연맹의 설립은 시대 발전세에 부합됩니다. 회원국은 탄소 시장 규칙 건설, 탄소 배출 회계, 시장 신용 기재 등을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심하고 탄소 시장에 대한 각 회원국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을 녹색 발전 분야에 유치하고 기후금융, 녹색 투자, 지속가능한 무역 등 분야에서 회원국의 협력을 심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저탄소 전환을 위해서 견고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브라질과 중국과 기타 파트너는 공동 협력을 통해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로 섹터 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유강은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유럽의 폭염 날씨에 공동 대응하는 중국 공급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수석 시간에는 브라질 부티크 커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근인 숙변평이 좋아하는 전곡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부 대붕이 9만리 성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여섯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황문수가 북경 사범대학에서 공부할 때의 연구생 지도 교수님을 따라 황문수를 조회하고 그녀의 고향을 알아보.

0: 任你的。 여기에서 저는 백리촌의 황옥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차밭에서 올해의 신차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황옥의 아내로 저희 제자 황문수가 근무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백리촌의 전직 제1서기이자 7일 훈장 수상자입니다. 2019년 빈곤해탈 공략 과정에 황문수는 바로 이곳에서 공모 수행 중에 희생했습니다. 2018년 황문수가 금방 백리촌에 왔을 때 이곳에는 총 103가구 474명의 빈곤 인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가정이 새롭게 변모했습니다. 매년 과일 등 작물을 재배하면 수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 마을 전체가 이미 순조롭게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황문수 서기를 언급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잠깁니다.
1: 황서기가 와서 우리를 이끌고 사탕귤, 잔이, 요차를 재배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의 소득은 많을 때면 15만 원에서 16만 원에 이르고 적을 때에도 5만 원 이상은 됩니다.
0: 지금도 백리군중들은 황문수를 그리워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리워해도 그녀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시 황문수 서기의 고무하에 마을에서는 대규모로 사탕귤, 요자, 찻잎 등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외부로 통하는 길이 더욱 좋아졌고 마을의 산업은 번창해졌으며 당원 간부들은 매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1: 우리는 황문수 동지의 선진적인 품성을 잘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0: 최근 며칠 동안 저는 마을의 당원 간부, 조민들과 자주 교류하며 발전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음을 느꼈습니다. 당원 간부들은 황문수 서기의 바통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조민들과 함께 경제 작물의 품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의 비파는 이미 숙성했고 400여무의 신품종 키위도 열매를 맺었으며 마을의 관광산업도 이미 의사일정에 올랐습니다. 당원 간부들의 인솔하에 백리촌의 행복한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1: 오늘 우리는 국경사범대학의 학혜영 선생님과 백리촌의 제3임 제1석이 황옥을 평화그림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초대했습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어서 오세요. 황옥 서기님, 백리촌의 제3인 마을 주재 제1서기이시죠?
2: 맞습니다.
1: 지난 몇 년 동안 매일마다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던 것은 백리촌을 날로 발전시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을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느낌이 크리라고 믿습니다.
2: 정말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백리촌에서는 천지 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17년 이전에 마을에서 좋은 제품을 찾으려면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22km의 산업길이 마을의 11개 툰 전체를 연결시켰고 소득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사탕귤 치부 선두주자 반탕무의 말을 빌자면 당시에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1: 이 과정에서 각급 당조직, 마을 주재 간부, 공산당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2: 네, 천민들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의 관건은 결국 지부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백리촌이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결국 우리 당의 올바른 명도가 있었기 때문이며 우리 지부 위원들과 마을 주재 실무팀이 마음속에 민중을 품고 실제 행동으로 촌민들을 이끌어 함께 빈곤에서 해탈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0: 저는 오늘 특별한 물건인 손전등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1: 네, 손전등이요.
0: 우리 백리촌의 주민들은 매우 부지런합니다. 낮이면 거의 다 산에 올라가 자신의 밭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의 당지부 위원회와 천민위원회 간부 그리고 마을 주재 실무팀이 가정 방문을 하고 사물을 보려 해도 저녁 시간이 아니면 비가 오는 날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손전등은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물건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손전등이 비추는 곳에 우리 지부의 당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 손전등이 비추는 곳에 우리 지부의 당원들이 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박 선생님, 저는 문득 마을 주재 간부의 손전등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사상정치 수업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사상정치 지식을 활성화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이런 본보기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 당의 집단 이익을 위하고 사심 없이 봉사하는 정신을 느껴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1: 조금 전 백리촌 영상에서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정 선생님을 가족처럼 지인처럼 식구처럼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2: 바로 황문수 덕분에 저는 백리촌과 인연을 맺게 됐고 정도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황문수가 일하다 희생한 곳이라 황희촌은 마치 그녀의 집과도 같아서 딸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0: 오늘 저도 백리촌을 대표하여 우리 학혜연 선생님을 우리 마을의 명예촌민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1: 명예촌민이란 말씀이지요?
0: 네, 맞습니다. 저는 특별히 촌민위원회에서 인쇄한 증서를 가져왔습니다. 박 선생님도 우리 백리촌을 두 번째 집으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금까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숲은 백리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3: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폭염날씨에 공동 대응하는 중국 공급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5: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폭염 날씨가 독일과 프랑스, 벨지크 등 유럽 국가를 휩쓸면서 에어컨 쟁탈선이 현지의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한 전기 제품 매장에서 에어컨과 선풍기 구역에 많은 진열대는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가정

에어컨 설치율이 19%에 불과한 가운데 폭염 날씨가 잦아지면서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가전제품 브랜드가 현지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동회사 산하의 유럽 온라인 소매 플랫폼인 조이바이가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폭염 날씨 기간 관련 플랫폼의 에어컨 제품 판매량이 6월 첫 주부터 4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조이바이가 여름 블랙5 연중 쇼핑 축제를 시작하면서 분체 에어컨의 미국 시장 판매량이 42배, 선풍기 판매량은 80배, 목걸이 선풍기 판매량은 1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파리의 소미 회사 블랙십 스토어는 이용객과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매일 영업 전부터 문 밖에 고객이 줄을 서고 프랑스 홈페이지에서 새로 보충한 선풍기가 반나절 만에 매진한 상황입니다. 소미 회사의 독일 관련 매장도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풍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많은 매장에 새로 도착한 신규 상품이 몇 분 만에 매진되는 등 주문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제품 공급이 수요를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동시에 유럽 소비자들이 에어컨을 구매한 후 설치하는 과정에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바로 구매 가능성이 설치 가능성으로 전환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 기업은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현지 사용자들을 위해 실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민 루카스 니콜은 셋집 아파트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지만 외벽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여러 해 동안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동의하더라도 소음에 대한 이웃의 우려 그리고 건물의 외관 보호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밖에 현지에서 자질 있는 인력이 제한되어 있고 설치 선로가 오래되고 설치 요금이 높았습니다. 에스파냐의 한 소매상은 현지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대기 기간이 3일에서 10일 정도로 연장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전통적 분리형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대기 기간이 수개월에 이릅니다. 그리고 설치 요금이 대략 1,000유로에서 3,600유로에 달해 에어컨 자체보다 비쌉니다. 사용자들에게 있어 이는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은 중국 기업의 혁신 능력과 공급 사슬의 근성을 각인하기도 합니다. 기업계 인사는 유럽 시장을 상대하는 중국 기업은 현지의 건축 구조, 임대 제도, 설치 조건, 물류 시효와 애프터 서비스를 둘러싸고 제품과 공급 사슬을 재조직함으로써 제품이 진정으로 현지의 생활 장면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유럽 시장에 진출한 중국 미데아의 한 에어컨은 설치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출력과 소음이 표준에 부합돼 유럽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근처의 미데아 독일 개발센터에서 개발팀은 제품이 현지화 요구를 더 잘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설장치에서 에어컨까지 제품을 설계할 때 가능한 외벽을 파괴하지 않고 복잡한 시공을 비면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집 구조를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데아 가정용 에어컨 기술 혁신 책임자인 토비아스 슈트로벨은 외벽에 설치하는 설비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지지대는 다양한 유럽 창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미래아 유럽개발센터 가정용 에어컨 사업부 책임자 동은준에 따르면 이런 설계는 바로 중국과 유럽 간 협력과 혁신의 축소판입니다. 중국 기업의 강대한 유연성 제조와 기술 축적, 그리고 유럽 현지의 거주 문화와 요구에 대한 독일 공정사의 통찰을 결합함으로써 기술이 진정으로 절박한 민생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운송도 따라서야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중도 통로로서 중국 유럽 열차는 해운과 유럽의 창고 그리고 현지의 배송 체계와 함께 다국 공급망을 구성함으로써 유럽 시장에 대한 안정한 공급을 확보했습니다. 마이틀란 회사의 한 실크로드 책임자 마틴 쿠벡은 중국 유럽 간 열차는 안정적이고 믿음직하고 지속 가능한 운수 서비스를 제공해 화물이 더 빨리 유럽에 도착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부티크 커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보는 뉴스 초점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풀구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2: 브라질에서 커피는 음료일 뿐만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문화기랍니다. 상파울루 커피 축제 책임자인 카요 알론소는 예전에 전통적인 필터 커피를 많이 마셨다면 지금은 커피의 새로운 시장, 커피를 마시는 새로운 방식을 리해하기 시작했다며 부티크 커피 시장이 브라질인들의 소비 습관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간 이비라 부엘라 공원 비엔날레 청사는 커피 향기가 사넘쳤습니다. 제5회 상파울루 커피 축제에 커피 재배 농가, 베이커리 상, 전문가와 애호가들이 모인 가운데 풍부한 커피 체험 활동을 통해 브라질 커피 시장의 산업사슬의 생기를 엿보셨습니다. 미나스 제라이스, 상파울루, 파라나주 등 커피 생산국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은 세계 제1위의 커피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글로벌 부티크 커피 협회 심사 체계에서 80점 이상의 커피는 정품 뒤에 속하며 고품질과 독특한 생산지의 맛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콘수엘로 커피 농장 농장주 블로라 세라는 가르사 생산지에 위치한 이 가속 농장은 3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전 기계 생산력을 추구하기 위해 세라의 할아버지는 미나스의 큰 산에서 가르사 병원으로 이사해 새로운 커피 농장을 개척했습니다. 세라에 따르면 량이 적고 품질이 뛰어난 부티크 커피는 채취할 때 전숙 열매만 고르고 생두 단계에 전자기계를 통해 엄격히 선별해 흠집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원두는 스스로 매우 높은 단맛을 가지고 있어 끓일 때 설탕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라에 따르면 전통적 일광 건조 방식은 원두 표면에 미생물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고 가르사 지역 특유의 견과류나 캐러멜, 초콜릿 맛을 보여줍니다. 현재 장원에서 생산하는 원두는 여전히 대중 상품에 속하지만 부티크 커피는 미래의 발력점이 될 것입니다. 현지 생산자들은 현재 중국 수입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으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커피 애호가 브레노 페라스는 브라질 시장의 경우 5년 전만 해도 미리 갈아놓은 커피 가루를 찾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원두도 살 수 있고 핸드드립 커피도 고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편화된 부티크 커피의 경우 젊은 층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 커피 축제를 세 번째로 찾았다며 브레노 펠라스는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의 제품 종류가 날로 풍부해지고 생산지 우세를 통해 소비자들이 각이한 품종과 맛 그리고 가공 방식의 커피를 쉽게 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레노 펠라스는 온라인 정보는 실제 미각 체험을 대체할 수 없다며 커피 축제는 다양한 커피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층 커피 소비자인 펠라스는 핸드드립을 선호합니다. 맛이 여러 차원인 커피를 선호하는 펠라스는 시간이 촉박할 때는 핸드드립 커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많은 전신상들이 다양한 가공 방법을 시도하고 기타 커피 품종을 전시하면서 업계 전체가 다원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추세를 추진하는 주력군입니다. 현재 브라질에서 핸드드립 커피가 조용히 흥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는 것은 브라질 사람들의 일상적 습관입니다. 미나스 제라이스 주 남부에서 온 나오미는 지역사회에서 이웃이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상대방을 집에 초대해 커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따뜻하고 달콤한 블랙커피 한 잔 달라고 합니다. 브라질 상인 나오미는 이번 축제에 자신의 혁신 브랜드인 포켓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나오미는 부티크 커피에 대한 관심이 커져 도보 여행을 할 때도 원두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로스팅 정도가 부동한 원두를 포장해 커피 맛과 형식에 대한 시장 수요에 적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발효 공법을 혁신한 커피는 꽃향기가 그윽하고 차처럼 상큼하며 전시회에서 인기가 컸습니다. 부티크 커피를 경영하는 산타모니카 커피 최고 경영자 마셀로 모스코피아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판매하는 제품을 현재 중국 등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산업사슬의 발전을 통해 브라질 부티크 커피가 품질과 가격 우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 시장은 방대한 예비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3: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리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4: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5: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5: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4: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5: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4: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5: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4: 물 자원을 아껴

안녕하십니까? 염견의 창 프로입니다. 염변 동부과격액 운수그룹은 길림성 통합카드 지불조식위원회사와 연합으로 연결 이도백화 여객운수 통근카드를 출시해 여객들을 위해 편리하고 저렴한 도시간 출행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연길중심버스역 혹은 장백산 보호개발구 종합여객운수중심에서 연길 안도 이도백화 통근카드를 구매할 수 있고 수수료는 카드당 10원입니다. 이 통근카드는 장기적으로 유효하고 사용기한 제한이 없으며 양도 및 공용할 수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할인 혜택을 출시하는데 통근카드 원가는 인당 45원이고 할인가는 인당 35원이며 승합차 통근카드 원가는 인당 70원, 할인가는 55원.

0: 뿐입니다. 요에 따르면 연길 이도백하 버스 승차장은 연길 중심 버스역이고 출발 시간은 6시 30분, 8시, 9시 30분, 11시, 12시 30분, 14시, 15시 30분입니다. 승합차는 방문 픽업 봉사를 제공하고 6시부터 1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안도 이도백하 연길 버스 승차장은 장백산 집산 중심이고 출발 시간은 5시 30분, 7시 20분, 8시 5분, 9시 40분, 11시 30분, 13시 50분, 16시 20분입니다. 지북구 여객 운수역에서 승차할 경우 출발 시간은 6시, 7시 50분, 8시 35분, 12시, 14시 20분, 16시 50분이며 장백산 종합 여객 운수 중심에서 승차할 경우 발차 시간은 6시 10분, 8시, 8시 45분, 12시 10분, 14시 30분, 17시입니다. 승합차는 방문 픽업 봉사를 제공하고 6시부터 1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일전 안도 풍류달 식품위원회사의 생산작업장에서 자동화 생산라인이 전속력으로 작동하고 유럽, 아메리카 시장 발송을 앞둔 들깨 제품들이 가지런한 통관 단계에서 막히면서 한때 주문을 받아도 수출하기 어려운 피동적인 국면에 처해 있었습니다. 발전의 걸림돌에 직면해 기업은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장백산 세관에 연계해 전문적인 지도와 정책적 지원을 성의했습니다. 마침 장백산 세관에서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기업 우세를 강화하여 정책으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전문 행동을 펼친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기업은 이를 계기로 세관 전문 소조에 협력해 전 공간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안도 특색 농산물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시장 판로를 넓히는 데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명동 방송과 함께하는 아리랑 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흰색 도화지를 주고 아무거나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뭘 그리실 건가요? 네, 생각보다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죠. 계속 고민도 될 거고요. 원래 시작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요. 네, 7월에 또 7월이자 한 해의 또 다른 절반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아직은 조금 막막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만의 멋진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피디의 팬데이트. 네, 월요일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곡은요, Where is the love?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의 팬데이트. 네, 한 주의 시작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코너,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다양한 또 일상 보고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현재 어디서 뭘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공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주말 어떻게 보내고 오셨는지 주말의 일상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의 최애오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어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한 주의 시작 코너,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현재 어디서 뭘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피디님. 주말에, 어머니 생신이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몸살 난 상태라, 정신 상태도 띵하고, 몸도 쑤시고, 입맛도 없고, 쓰러질 것 같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녀왔지만, 어머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몸이 조금 나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참 잘하셨고요. 아픈 몸으로 그래도 또 부모님한테 네, 잘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네, 또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이런 일상 보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아, 벌써 올해의 절반이 지나갔네요. 돌이켜보니 상반년에는 일만 한것 같아요. 물론 하반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지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오프닝, 네, 멘트에서 얘기했다시피 올해 반이 지나갔습니다. 뭔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르구나, 벌써 반이나 지나갔구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남은 또 절반, 네,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네, 이걸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PD님. 저의 사무실 걸상이 바퀴 달린 걸상인데, 제가 잠시 섰다가 다시 앉았는데, 의자가 뒤로 스스로 빠져서 엉덩방을 찧었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아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사무실에서도 이런 소소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죠. 네, 괜찮으신 거죠? 그래요. 또 정신이 바짝 드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간대면 졸립고 뭔가 피곤한 시간인데, 네, 그래도 또, 너무 아프지 마시고 빨리. 네, 정신 차리고 또 오늘 일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식은 자만, 가장 나쁜 버릇은 충동이라고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알아두면 우리 생활 속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능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을까라고 자신을 탓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진로가 재능보다 중요합니다. 똑같은 볼펜이지만 메모지에 쓰면 낙서가 되고 일기장에 쓰면 일기가 되며 원고지에 쓰면 대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순풍에 돛단 듯이 아무런 걱정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은 누구에게나 없습니다. 누구나 바람 맞으며 걸어가는 법인데요. 그 중에 누군가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누군가는 울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바람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버텨낸 사람입니다.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칭찬이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고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칭찬 한마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힘드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칭찬을 하려면 조금 부끄러운 것도 있고요. 네, 저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머니나 이 가족들한테 칭찬을 하려면 왠지 쑥스러워지고 조금 그런 데가 있는데요. 오늘부터라도 칭찬을 더 많이 해줘야 하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내 가족부터 칭찬하는 그런 하루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정말 끝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뭔가 더 공허함만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다면 행복한 일상이 내 삶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어찌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욕심을 부려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욕심을 부리기에 앞서 먼저 나는 그래도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키워야겠습니다.

오늘도 청춘하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면서 긍정적인 면, 밝은 면,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느끼길 바라는데요. 먼 길은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되고 험한 길은 피하지 말고 헤쳐가면 됩니다.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싶습니다. 감사가 쌓이면요,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런 글은 혼자 보기에는 조금 아까운 글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시간 되면 늘 여러분들께 엔돌핀이 돈든 그런 글귀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감사를 할 줄 아는 하루,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이야기가 어우러진 서윤옥의 음악의 향기. 네, 놀고는 싶은데 제대로 놀기에는 조금 마음이 또 내려앉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놀 때는 잡념을 버리고 노는 것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네, 충분한 휴식은 더 좋은 효과를 나에게 가져올 테니까요. 네,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일할 땐 일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도 저도 안 되고 어중간할 거라면 차라리 확실하게 놀든가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네, 리로는 잘 아는데 참 그게 안 되죠. 네, 기회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쉬는 날이 길어지면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어지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휴식도 좋지만 너무 긴 휴식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요. 네, 짧게 놀더라도 놀 땐 시원하게 편안하게 노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김혜연 가수의 괜찮아요 함께 듣겠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은요, 간사해서 수많은 좋았던 기억들보다는요, 단한 번의 서운함에 오해하고 실망하면서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서운함보다 함께한 좋은 기억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상대를 배려해줘서 손해를 볼게 없다면 배려해주는 편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때로 우리는 상대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단정을 지으면서 상처 주고 상처를 받은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요. 또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정말 좋은 친구를 혹시 잃지는 않으셨나요? 네, 내가 아프다고 해서 상대를 굳이 꼭 아프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통쾌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것이 바로 악순환의 시작이랍니다. 네, 류철석 가수의 노래 상봉 듣겠습니다.

네, 선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생 수업, 교양 수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문학 작품 캐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조지 푸헬러의 캐치 2.2는 영어로 쓰인 가장 뛰어난 전쟁 소설이자 블랙 코미디 중 하나입니다. 네, 1961년 출판된 평범하지 않는 이 소설에 어떤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충격적이고 불쾌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캐치 2.2는 불합리성의 문제와 초현실주의를 미국 문학의 주류로 만든 획기적인 저항 소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주인공 요사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이탈리아 작은 섬 피아노사에 건설된 미국 공군 기지에서 폭격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의 비행 종대를 이끄는 장군들은 대원들에게 일정 수의 작전을 수행하면 고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터무니없게도 아무도 떠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작전 수를 늘립니다. 네, 전쟁 관료주의의 부조리는 단순하면서도 교활한 공군 규정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네, 이 소설의 제목 캐치 2.2는 정신 이상으로 여겨지는 군인이라면 군사 작전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면제 신청을 한다는 것은 비행에 나갈 수 있을 만큼 멀쩡하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 소설에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괴상한 사람과 부적응자들이 등장합니다. 폭격기 중대 사령관은 메이저 소령입니다. 네, 그는 임관 첫날 컴퓨터 오류로 소령 자리까지 승진한 인물입니다. 취사 장교 마일로 마인더바인더는 무자비한 암시장 신디케이트를 운영하며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합니다. 심지어 독일군과 거래해서 자기 부대에 폭탄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군의관 다네카는 서류 착오로 사망 처리된 후 아내는 물론 누구에게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실히 알릴 수 없습니다. 네, 캐치 2.2는 문맥상 단서나 경고 없이 갑자기 미래나 과거로 건너갑니다. 전쟁의 혼돈을 모방한 이런 장치는 독자를 완전히 정신없게 만듭니다. 한편 폭격기 비행대의 익살스러운 행동들로 이 소설은 배꼽 빠지게 우스운 희극이 되지만 상황은 비극으로 변합니다. 네, 블랙 코미디의 대가인 헬러는 진실을 무심한 듯 서서히 드러냅니다. 마침내 웃음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였던 장면들이 실제로는 치명적이게 심각한 것이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네, 힐러 캐치 2.2가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정 상황이 아니라 현대사회 전환의 팽배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다룬 것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네, 이런 메시지 때문에 이 소설은 1960년대 반체제 반문화 운동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화 가수의 새로운 길 듣겠습니다.

네, 인생에서 특별한 일이 생기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재미없고 의미가 없더라도, 혹은 만날 사람이 없더라도 우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움직이고,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특별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운전을 할때 나도 모르게 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정작 그 욕을 듣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뱉은 말들은 내가 주워 듣습니다. 욕을 하기 시작하면 담배처럼 끊기가 쉽지 않아서 욕을 달고 생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분노와 화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결국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네.

사람은 원래 모든 문제의 기존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잘해준 것과 서운한 것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내가 받았던 도움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들 대부분은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기 마련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기꺼이 침묵을 해주십시오.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구려노카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네, 사람은 변합니다. 과거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또한 계속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과거의 기억으로 한 사람을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공정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나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준 사람이 지금은 나에게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사람 관계는 나빠질 수가 없거든요. 네, 사람 관계는 뭐 이기고 지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계절 같은 남자.

0: 경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이지도 못할 것 같구나. 그러나 해변까지 가려면 아직도 더 힘든 고비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조금 전에는 내가 어쩌다 그놈이 한번 잡아당겼다고 넘어져 다쳤단 말인가. 나도 점점 무뎌지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새를 보며 다른 곳에 정신을 쓴 탓인가? 이제는 일에만 마음을 써야겠다. 기운이 빠지지 않도록 다랑어를 먹어두어야겠어. 그 애가 여기에 함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리고 소금이 좀 있었으면. 하고 소리내어 말했다. 로이는 줄을 왼편 어깨로 옮기고 천천히 무릎을 꿇은 다음 바닷물에 손을 씻었다. 한참 동안 손을 물 속에 넣고 있으니까 피가 실같이 길게 흘러가는지라 그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배는 계속 나아가고 있었는데 물결이 손에 무겁게 부딪히고 있었다. 이놈이 무척이나 느려졌는데. 하고 로이는 중얼거렸다. 그는 짠물에 좀더 오랫동안 손을 담그고 싶었지만 고기란 놈이 언제 또 갑작스럽게 요동을 할지 몰라 몸을 일으켜 버티고 서서 햇볕에 손을 들어보았다. 줄에 스쳐서 살갗이 벗겨진 것뿐이었다. 그렇지만 상처는 손이 가장 많이 쓰는 기묘한 부분이었다. 일이 끝날 때까지는 손이 필요하다. 로이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친 것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 자, 그럼. 손이 마르자 로이는 중얼거렸다. 저 다랑어란 놈을 먹어두어야지. 작살로 끌어당겨 여기서 편안하게 앉아 먹어야지. 그는 무릎을 꿇고 뱃머리에 구석에 던져두었던 다랑어를 작살로 찾아내어 낚싯줄에 걸리지 않도록 피해가며 자기 앞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또다시 왼편 어깨로 줄을 받쳐 매고는 왼팔과 손에 힘을 주어 버티면서 작살 칼퀴에서 다랑어를 빼고 작살은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그는 한 무릎으로 고기를 누르면서 머리에서 꼬리까지 칼집을 내고 그 검붉은 살점을 세로로 발랐다. 쐐기 모양의 살점이었다. 그 다음은 이것을 바로 등뼈 옆에서부터 배 밑바닥까지 살점들을 잘라나갔다. 이렇게 살을 여섯 토막으로 잘라 그것을 배 위에 이물판에 펴놓은 후 칼은 바지에 문질러 닦아 놓았다. 나머지 뼈들은 꼬리를 잡아 배전 너머로 던져버렸다. 한쪽을 다 먹을 것까진 않은데. 라고 하며 그중 한 점에서 칼로 살점을 잘랐다. 로이는 고기가 아직도 줄을 힘차게 당기고 있음을 느꼈다. 그때 로인의 손에서 경련이 일어났다. 손은 그 무거운 줄을 꽉 잡고 있었다. 로이는 화가 나서 자기의 손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무슨 놈의 손이 왜 이 모양이라. 쥐가 날테면 나보라고. 매발톱처럼 오그라들어보아야 별 소용이 없을 게다. 어디 해보자. 로이는 생각을 하며 어두운 물속으로 비스듬히 내려간 낚싯줄을 살펴보았다. 지금 먹어두어야 한다. 그래야 손이 펴지고 기운이 나지. 손이 잘못한 것도 아니다. 벌써 몇 시간을 고기와 버티고 있으니 말이야. 그렇지만 난 언제까지라도 버틸 수 있다. 저 다랑어를 지금 먹어두어야 한다.
그는

한 조각을 집어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그런대로 맛이 있었다. 잘 씹어야 한다. 그래서 영양 보충을 해야 한다고. 라임이나 레몬이나 소금을 좀 쳐서 먹었으면 썩 좋았을 텐데. 그래, 소나, 기분이 어떠냐? 그는 송장처럼 굳어지고 뻣뻣하게 오그라지는 손을 보고 안쓰러운 듯 물었다. 너를 위해 좀더 먹어야겠다. 그는 두 조각으로 잘라놓았던 나머지 한 조각을 마저 먹었다. 잘 씹어먹고 껍질은 뱉었다. 그래, 어떠냐, 소나. 아직 좀더 있어 보아야 알겠니? 그는 또 하나의 다른 긴 조각을 집어 통째로 씹었다. 타랑어, 이놈 참 단단하기도 하지만 피도 많아 넘쳐 흐른단 말이야. 돌고래가 아니고 이놈을 잡은 것이 참 다행이야. 돌고래는 너무 달단 말이야. 이놈은 단맛은 거의 없지만 영양이 많지.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모두 소용없는 것이라고 로이는 생각했다. 소금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물론 바람뿐이었다. 저 남은 고기들이 햇볕에서 상할지 말라버릴지 알 수가 없으니 지금 배는 고프지 않더라도 먹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전국 사이버 안보 및 정보화 사표에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자주적 혁신으로 인터넷 강국 건설을 추진하자. 2018년 4월 20일 정보화는 중화민족에게 천재일우의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새로운 기여를 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정보화 발전의 역사적 기회를 민첩하게 잡고 인터넷에 의한 긍정적인 선전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전을 수호하며 정보화 분야에서의 핵심 기술 돌파 사업을 추진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정보화의 선도 역할을 발휘시키며 인터넷 및 정보화 분야에서 군민 융합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의 글로벌 거버넌스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자주적 혁신으로 인터넷 강국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의 당조항은 인터넷 중시, 인터넷 발전, 인터넷 거버넌스 면에서 일련의 중대한 결책을 내리고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강구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등 분야에서 정보화 및 사이버 안보에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를 통일적으로 조율함으로써 인터넷 및 정보화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18차 당대회의 인터넷 및 정보화 사업에 대한 당조항의 집권적 통일 정도를 강화할 때 관한 당조항의 결책과 인터넷 및 정보화 사업에 관련한 당조항의 일련의 전략적 보치가 전적으로 정확한 것임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론 혁신과 실천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중국 특색의 인터넷 거버넌스의 길을 모색해냈는가 하면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론단을 제시함으로써 인터넷 강국 건설 관련 전략적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인터넷 종합 거버넌스 능력을 높이고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관리하며 기업이 책임을 리행하고 사회가 감독하며 네티즌이 자료라는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고 경제, 법률, 기술 등 다양한 수단이 결부된 종합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긍정적인 선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치 선명하게 올바른 정치 방향, 여론 선도, 가치 지향을 견지하면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으로 억만 네티즌을 단합 결집시키며 리상과 신념 교육을 심층적으로 전개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중국의 꿈에 대한 선전 교양을 심화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적극 육성하고 실천함과 동시에 인터넷 선전의 리념, 내용, 형식, 방법, 수단 등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고 그 기선, 정도, 시료를 잘 파악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심원을 이룸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보다 잘 이뤄나가고 전당과 전국 인민이 단합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적 토대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인터넷 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분명히 해 인터넷이 유해 정보를 전파하거나 류언 비어를 유포하는 플랫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티즌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각 분야의 역량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동원하며 인터넷 업계의 자류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이버 안보가 없으면 국가 안보가 있을 수 없고 경제와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어 광범한 인민 대중의 리익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사이버 안보관을 수립하고 정보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보 정보의 통합관리 관련 기재, 수단,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며 사이버 안보 사태에 대한 긴급 대응 지휘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보 관련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는 등 조치를 선행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핵심 정보 기반 시설에 대한 안보 책임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업계와 기업은 핵심 정보 기반 시설의 운영자로서 주체적인 안보 책임을 리행하고 주관 부문은 감독관리 책임을 리행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가 높이 떠 환하게 소중한 낮 곁의 시간을 모두 흘러보냈습니다. 더 늦게 하면 밖에 나가 놀 시간이 전혀 없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아서야 조카는 겨우 허둥대며 문제풀이를 시작했고,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두머이 들이올 무렵이 돼서야 숙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고는 놀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며 입을 삐죽 내밀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낮 곁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질질 끌어놓으니 놀지도 못한 거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낮곁입니다. 낮곁의 뜻은 한낮에서부터 저물기 전까지의 앞절반, 즉 한낮부터 오후 초반까지 밝은 시간대를 가리킵니다. 해가 아직 높게 떠 정신이 맑고 일을 처리하기 여유로운 낮 구간을 통틀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놀고 싶은 마음에 숙제를 미루고 낮 곁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조카를 보며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학생 때는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밖에서 뛰어놀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눈앞에는 숙제가 놓여 있고, 마음을 다잡고 책상 앞에 앉으려니 창

밖에 밝은 햇살이 자꾸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했습니다. 결국 놀고 싶은 마음에 숙제를 뒤로 미루고 낮 곁을 통째로 날려버린 적도 있습니다. 낮곁이 지나 해가 어둑해지고 그제서야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허둥대며 숙제를 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직장에 다니는 지금도 그 어릴 적 습관이 가끔 고개를 듭니다. 마감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도 좀처럼 손을 대지 못하고 딴짓만 하다가 낮곁이 모두 지나 퇴근 시간이 다 돼서야 퇴근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의 첫 내용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이 7가지 혜택을 꼭 수령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육아보조금 외에도 임신 서류 작성부터 시작해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모두 7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임신 중 산전검진 비용 환급입니다. 임신 지비주에 엄마가 임신 등록을 마친 후 지정된 병원에서 산전검진을 받을 때 정책에 해당하는 검사 항목이라면 결제 시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던, 주민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던, 보험에 정상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이 산전검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 혜택은 입원 분만 출산 비용 환급입니다. 자연 분만이든 제왕절개 분만이든 출산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비중 정책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퇴원 시 직접 결산하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출산하더라도 사전에 의료보험 타지역 등록 절차만 제대로 해두면 환급 혜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 출산수당, 흔히 말하는 출산휴가 월급입니다. 이것은 출산보험에 가입한 여성 종업원을 위한 출산복지입니다.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수당은 개인 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절강성 항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도 출산보험에 가입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남성 근로자가 출산보험을 납부하더라도 아내에게 직장이 없을 경우 출산의료비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출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혜택은 0세에서 3세 사이 보편적 육아 현금 보조금입니다. 아이 한 명당 연간 3,600원, 월 300원을 지급하며 아이가 태어난 해부터 만 3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여러 명의 아이가 있다면 아이마다 이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이 보조금은 매년 부모가 직접 1회 신청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혜택은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관련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입니다. 집에 만 3세 미만의 아이가 있고 부모가 정상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매월 2,000원을

선원의 개인소득세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매년 개인소득세 연말 정산 시 신청하면 실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혜택은 남성 배우자 출산 간호 수당입니다. 이 혜택은 지역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각 지역 규정에 따라 부동합니다. 아이 아빠들은 현지 정무 서비스 대청에 방문해 해당 지역에 이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문의하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혜택은 특별 출산 장려금입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별도로 특별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둘째, 셋째 가정이나 현지 호적 가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지원 형식도 일차성 현금이나 매월 또는 매년 지급 등 다양합니다. 거주 지역의 공식 정책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햇볕을 쬐면 흰 머리가 늘어난다. 정말일까요? 네, 요즘 인터넷에서 자외선에 피부가 손상되듯 두피도 자외선이 노출되면 흰 머리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사실을 확대 해석해 불러일으킨 잘못된 인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햇볕을 쬐면 정말 흰 머리가 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위험은 매우 작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주장 중 하나는 자외선이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광표백 반응을 일으켜 머리를 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지나치게 단정적입니다. 만약 햇볕을 많이 쬐서 흰 머리가 난다면 적도에 가까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모두 백발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통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백인은 평균 35세 무렵부터 흰 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아시아인은 30대 후반에서 40세 무렵, 아프리카에는 가장 늦은 45세 무렵부터 흰머리가 나타납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반토족은 40세에서 50세 사이 이전에 흰머리가 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이를 통해 보면 자외선의 영향이 소문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 색이 배어 나오면 염색된 것일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평소 적양배추, 오디 등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 색이 배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채소나 과일들이 염색된 것은 아닐까? 이런 채소나 과일을 먹어도 되는 걸까라고 묻기도 합니다. 채소나 과일의 색이 빠지는 것은 대부분 자연 현상입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다양한 천연 색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색소는 선명한 색깔을 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영양가도 지니고 있습니다. 쏩니다. 일반적으로 기름에 용해되고 물에는 용해되지 않습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당근의 카로티노이드, 녹색 잎채소의 엽록소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런 종류의 채소나 과일은 씻을 때 일반적으로 색이 빠지지 않으며 조리할 때 색소가 기름에 녹아 나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나 당근을 볶으면 국물이 주황빛이나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색이 빠지는 현상은 채소나 과일에 함유된 천연 색소의 용출로 인한 자연 현상이며 식품 안전 문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도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사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시간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5월 스무이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정협 15기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과학보급으로 혜택을, 건강과 함께 기층 진입 활동이 우리 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연결 동북범팀이 연변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첫 경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7월 2일 신화사는 새로운 역사의 휘황을 힘써 창조해야 습근평 총서기에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종료연설 학습을 논함을 제목으로 한 논평원의 문장을 실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백년 대당은 더욱 생기와 활력을 떨치고 있으며 민족 부흥의 위협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 연설을 발표하고 105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빛나는 로정과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종화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새로운 휘황을 창조할 수 있었던 우수한 특질을 깊이 밝히고 새로운 로정에서 전체 공산당원들이 신심을 굳게 다지고 계속 분투할 때 대해 다섯 가지 반드시의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으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굳게 단결시켜 새로운 역사의 휘황을 힘써 창조하자는 위대한 호소를 보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종료 연설은 높은 정치적 안목과 깊은 사상,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역사와 현실, 미래를 관통하고 위대한 투쟁과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괄한 정치적, 리론적, 실천적 의의를 지닌 막스주의에 빛나는 문헌입니다. 이는 새 시대 새 로정에서 당의 중심 과업을 실현하는 방향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고 근본적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깊이 학습하고 연설 정신을 실제 사업에 철저히 시달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105년의 분투 속에서 끊임없이 휘황을 창조할 수 있었고 역사와 인민이 중국 공산당을 선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당이 다른 정당이나 정치 세력도 따라올 수 없는 우수한 특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진리를 향한 추구를 확고히 하고 항상 정확한 전진 방향을 견지했으며 인민 속에 깊이 뿌리 내려 튼튼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 역사적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고 전략적 주도권을 틀어주었으며 시대의 흐름을 따라 늘 시대의 앞장에 섰습니다. 또한 투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을 견지했으며 끊임없이 자아 건설을 강화해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특질은 당의 분투로정과 리론혁신, 위대한 실천 속에 관통돼 있으며 중국 공산당이 해낼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이자 우리 당이 인민을 이끌고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새로운 실제와 결부해 당의 우수한 특질을 더욱 빛내며 당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반드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 반드시의 요구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상호 관통돼 있으며 이는 우리 당 105년 분투 로정에서 남긴 깊은 계시이자 새 로정에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협을 추진하는 과학적인 지침입니다. 이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신심을 굳게 다지고

0: 단결분투하며 난관을 극복하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열어나가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금세기 중엽까지 우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고 역사도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둘의에 더욱 굳게 단결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위대한 당창건 정신을 힘있게 고양하며 세 가지 반드시를 명심하고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면서 하루를 다투고 완강히 분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역사의 휘황을 힘써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1: 7월 3일 시정협 제15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시정협 주석 우군이 회의를 사위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고 통전부 부장이며 시정협 당조 부서기인 허영광, 시정협 부주석 리평, 시정협 부주석 후보 장수량, 리인철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관평 총서기에 장목한 정적권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중요 론술을 전달 학습하고 의호 발전 경험에 관한 중요 지시 정신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 관련 내용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전시 경제 운영 예측 상황에 관한 보고와 2026년 상반기 사업 총화 및 하반기 사업 배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연결시 물업관리공사 상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 우리시 의무교육 집단화 운영 상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를 심의하고 관련 인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체 위원들은 당의 령도를 직무 수행 전 과정에 관철하고 정확한 정적권 수립 및 실천에 관한 학습 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형 사회구역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단결과 화목의 좋은 국면을 끊임없이 공고히 해야 합니다. 위원들의 개별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상시적으로 기층에 내려가 일이 있으면 상의하기 협상 브랜드를 더욱 빛내고 투자 유치 사업을 강화하며 기업 방문과 대상 연계를 적극 추진해 연간 목표 과업을 힘써 완수해야 합니다.
0: 7월 1일 2026년 길림성 건강과학보급 전문가 과학보급으로 혜택을 건강과 함께 기층 진입 활동이 우리시에서 열렸습니다. 시 질병 예방 통제 중심에서 길림대학교 제2병원 갑상선 외과 부주임 의사 정위는 과학적인 건강 관리와 직장 스트레스 완화,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 형성 등을 주제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어 길림성 전위병원 신경외과 의사 왕빈이 다른 간의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과학 보급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건공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 건강교육과 3.1군 동효단은 성급 전문가들이 친근한 방식으로 건강 지식을 전해줘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앞으로 사회구역 건강 강좌를 할 때도 이런 쉽고 유쾌한 방식을 참고해 주민들이 웃으면서 건강 상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 총공회에서는 성급 건강과학 보급 전문가 리빈과 왕설이 각각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가정 응급 처치 필수 과정, 먹어서 생긴 병 먹는 습관으로 되돌리기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은 생활과 밀접하고 리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돼 주민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수요에 맞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과학보급으로 혜택을 건강과 함께 기층 진입 활동에서 전문가팀은 갑상선 질환 예방과 치료, 만성질환 관리, 심리 건강, 응급처치, 실습 등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알기 쉬운 건강 강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과학보급 경기병 문해소분대 형식을 새롭게 도입해 쉽고 생동감 있는 방식으로 전문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건강과학보급의 흥미와 전달력을 높여 건강상식이 주민들의 마음속까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연결공상실업주식유한회사 공회조석 장연휘는 이 강의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면서 이런 응급처리 지식을 익혀두면 위급한 순간에 가족은 물론 주변의 낯선 사람까지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 수상시장이 곧 삼꽃거리 서쪽, 연지파 동쪽, 국화로 남쪽, 원달 소구역 북쪽 세 부지로 이전합니다. 새 시장은 기존 시장에서 약 1.4km 떨어져 있습니다. 시장 이전에 맞춰 연결시 공공버스 집단 유한회사는 사전 준비를 마치고 운행 능력을 확대해 관련 선로의 수송 능력을 기존 7천여 명에서 9천여 명으로 늘려 전체 운행 능력을 약 33% 높임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이 새 시장을 더욱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결시 공공버스 집단 유한회사 운영부 부부장 조전호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수상시장 새 부지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6선, 23선, 50선 등 3개 버스 노선의 운행 능력을 확대했는 바 구체적으로 운행 차량은 23대에서 29대로 늘렸고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도 90여 차례에서 120여 차례로 증가시켜 전체 버스 운행 능력을 약 33% 높였다고 했습니다.
0: 그늘 건강한 연변 시원한 한여름 2026년 제2기 전국전민건강체육대회 계열활동 및 연결시 제3기 할빈맥주핑극 무설탕컵 축구협회컵 4회조가 1단계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성체육국에서 주최하고 시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관했으며 시체육총회와 시청소년 아마추어 체육운동학교 시축구협회에서 협조했습니다. 경기는 11인제 토너먼트 방식으로 두 단계에 나누어 진행되며 2단계 경기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경기에서 전시 아마추어 축구구락부와 업종협회, 기업 사업단위 훈춘대표팀 등 16개 대표팀이 참가했는데 선수들은 넘치는 투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체육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변 드림 축구 구락부 선수 고천휘는 이번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하게 돼 매우 기쁘고 또 주말 경기를 통해 경기력을 높일 수 있어 좋았다고 했습니다.
1: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리그가 곧 개막합니다. 7월 2일 연길 동북범팀은 개막전을 앞두고 막바지 강화훈련을 시작해 첫 경기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선수들은 하늘색 통일 유니폼을 입고 감독의 전술 지시를 들은 뒤 체력 훈련과 공수 전술 훈련, 조별 실전 훈련 등을 진행했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지난 대회 우승팀인 연길 동북범팀은 이번 대회에 우수 선수 32명으로 출전 명단을 꾸렸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은 본 지역 아마추어 축구 애호가이며 나머지 3분의 2는 재학생들입니다. 연길 동북범팀 대장 방진규는 매일 훈련을 거듭하고 있는데 올해도 우승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쌓은 경험을 올해도 잘 살리고 새로 합류한 어린 선수들에게도 그 경험을 전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결 동북범팀 선수 최근에는 코치진의 지도 아래 선수들 모두 최고의 컨디션을 회복했고 다가오는 경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연결 동북범팀 감독 리시봉은 목전 대부분이 젊은 선수들로 구성됐고 전술과 체력 모두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바 최고령 선수는 2002년생, 최연소 선수는 2011년생이라고 하면서 우승을 목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0: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1: 꿈나무 푸른 교실입니다.
2: 꿈을 빨갛게 물을 켜주는
3: 꿈나무 푸른 교실입니다.
2: 친구들 성공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0: 이루는 습관에서 벗어나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내일은 내일 해가 뜬다고 해도 그것은 내일의 해겠지요.
1: 맞습니다, 선생님.
0: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기가 없으면 어떤 깜빡일 때마다 나오는 눈물과 또 기름이 이 먼지를 씻어주기도 하는데요. 눈은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눈썹, 눈썹, 눈을 깜빡이는 것, 눈물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0: 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1: 사람의 뇌는 신경세포가 모여 신경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기관으로 척추와 함께 중추신경계를 형성하며 뇌막에 쌓여 머리뼈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뇌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명령기관이 있으며 느끼고 말하고 움직이는 등 모든 것이 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우리 친구들은 새는 왜서 날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1: 새가 날수 있는 원인은 체구가 작고 가벼우며 날개가 비행기의 날개와 같은 구조와 성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제 생각에는 새는 깃털이 부드러워 공기의 힘을 잘 받아 날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모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저희들 방송 청취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새는 체형이 류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공기의 저항력을 줄일 수 있고 뼛속에 공기가 차 있어 몸무게도 아주 가벼우며 날개를 포덕일 때면 공기가 몸 아래에서 상승 기류를 형성하면서 몸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2: 새는 비행 근육이 무척 발달하였고 폐활량도 상당히 크답니다. 바로 이러한 신체 구조로 인해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0: 친구들, 그럼 새는 이빨이 없이 어떻게 먹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
1: 제가 알고 있어요.
0: 네, 그럼 현 친구 설명해 볼까요?
1: 새의 식도에는 팽창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선항이라고 하지요. 새가 먹는 음식물들은 잠시 선항에 저장되었다가 무르게 된후 유속에 산항에 들어갑니다.
0: 네, 산항에는 새가 평소에 삼켜두었던 작은 돌멩이들이 있어서 음식물은 이 작은 돌멩이들에 의해 부서진 후 소화 흡수되고 있습니다. 새는 이빨이 없이도 음식물을 부스러 뜨릴 수 있는 거네요. 친구들, 한 가지 재미나는 걸 함께 알아볼까요?
1: 뭔데요?
2: 왜서 우리는 비뚤비뚤 걷는지 알고 있어요?
0: 글쎄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뒤뚱거리고 걷고 있네요. 오리는 발이 몸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몸 앞부분이 무겁고 뒷부분이 참 가볍습니다. 때문에 오리는 걸을 때 반드시 몸을 뒤로 젖혀야만 무게중심이 두 발 가운데 있게 되지요. 오리는 다리가 짧아서 몸도 발걸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비뚤비뚤 걷는 거랍니다.

0: 네, 두 친구는 혹시 타조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1: 네, 저는 장춘동물원에 갔을 때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2: 저는 상해 야생동물원에 놀러 갔을 때 봤어요.
0: 네, 그래요. 그럼 타조는 왜서 날지 못하는지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까?
1: 타조의 다리가 너무 길어서가 아닐까요?
0: 글쎄요. 다리가 길기 때문에 날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랍니다. 타조의 날개는 기나긴 생활 과정에 이미 퇴화돼서 아주 작아졌습니다. 반면에 체형은 무척 커서 짧고도 아주 작은 날개로는 근본 거대한 몸집을 받들어 올릴 수가 없답니다. 해서 타조는 날 수 없게 된 건데요. 타조는 비록 날지 못하지만 굵고 힘이 있는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문의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럼 수리개는 왜서 시력이 특별히 좋을까요?
1: 높은 곳에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눈의 구조가 진화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제가 알려드릴까요? 수리개가 시력이 좋은 것은 독특한 눈구조 때문이랍니다. 원래 수리개의 승마막에는 감광 능력을 가진 세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세포들로 하여 물체를 분별하는 영민도가 더없이 높아졌답니다.
0: 네, 그의 수리개의 심막막에는 또 일종의 돌기린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더 똑똑히 볼 수도 있다네요. 그러니까 수리개가 높은 상공에서도 지면의 사냥물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친구들, 왜서 부엉이는 밤에만 쥐를 잡는지 알고 있습니까? 쥐들이 밤에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1: 제 생각에는 부엉이 눈은 낮에 잘안 보이기 때문에 밤에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다른 새들과는 달리 부엉이의 눈에는 비교적 어두운 광선을 감지할 수 있는 원조형의 세포들이 가득 분포되어 있는 대신 비교적 강한 광선 속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원초형 세포가 결핍합니다. 때문에 광선이 어두운 밤에 부엉이는 시각이 더 예민해지고 따라서 밤에만 쥐잡이에 나서는 거랍니다.

0: 친구들 무슨 일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과정과 결과가 있기 마련이 아닐까요? 그 결과가 내가 바라던 결과일 수도 있고 자신이 바라지 않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스스로에게 박수 칠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고 합니다. 박수는 자신의 결과를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이 했던 노력에 대한 박수인 것 같습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친구들도 결과에
0: 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석금형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세산 종양연설이 중앙관리기업과 중앙관리금융기업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사 한습금형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이 향안과 오문, 대만 인사들 속에서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습금형 국정운영로람 제5권 중국 스리랑카 독자회가 스리랑카 수도 골롬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0: 유럽의 폭염 날씨로 이미 4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1: 뉴스요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초심은 로종을 비추고 분투는 비나는 성과와 이웃입니다. 습금형 종소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종양연설은 종변 정치적 의의, 이론적 의의, 실천적 의의를 갖습니다. 습금형 종소기 종양연설은 15차군의 전망계획기간 각 업종을 분발시키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준칙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석금형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중앙관리기업과 중앙관리금융기업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석금형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건설하고 사명과 책임을 다지고 당과 국가 사업의 재반 국면,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민생 보상과 개선을 추진하고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해 힘 다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105년 동안 걸어온 비난의 로정을 회고하고 당과 인민 사업 발전의 밝은 앞날을 조망했습니다. 고비 사막에서 장강기습, 공사장까지 전국 각지의 간부와 군중들은 대회의 성황을 시청하고 비난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용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삼협그룹 부총공동사 고붕은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연설은 백년 대당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하는 관건적 비밀 코드를 깊이 있게 제시하고 우리가 초심을 유지하고 산업보국, 에너지 강국을 건설하도록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선두로 나라를 위해 책임을 지는 중앙관리기업의 종치 본색을 명기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며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관찰할 것입니다.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세계적 공정을 공략하고 신시대 대국의 중기를 건설하는 실무 동력으로 전면 전환시킬 것입니다. 국가전력망 절강성 자계지 전력공급회사 고객센터 지역사회 경리 존혜훈은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연설을 시청하면서 큰 공우를 받고 신심이 배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련의 천지 개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산과 강을 가로탄 특고압 대동맥과 수많은 가구를 연결하는 배전망 모세 혈관을 계속해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의 인도하에 지속적으로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민생 봉쇄에 몰두하며 실제 행동으로 당문의 사명을 실천하고 전력망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중국농업은행 종경무룡선녀산 지점 당지부 서기 부소강은 총속의 연설은 높은 안목과 사상을 내포하고 우리에게 전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층의 뿌리를 내린 금융일꾼으로서 이 위대한 시대를 직접 경험하고 이 부흥의 위협에 투신할 수 있어 더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한층 더 다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을 확고부동하게 따르고 신심을 다지며 지속적으로 분투해 량질 금융서비스로 고향 사람들의 생산발전과 소득증대와 지불을 지원할 것입니다.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연설은 중국 공산당이 6개 시종에 비난한 우수한 특질을 지속적으로 단조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5개 필수의 최신 요구를 전당에 제기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반드시 새로운 실제와 결부해 당의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행하고 비내며 당이 영원히 변질하지 않고 변색하지 않도록 하며 시종 강대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가지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관리기업, 중앙관리금융기업의 광범한 간부와 직원들은 총속의 당부를 명기하고 자신의 일태에 착안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새로운 노동에서 분발 정신하며 시대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기 위해 힘 다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종량그룹 영양건강연구원 생물기술센터 왕소연 주임은 습금형 종속에는 위대한 공적을 이룩하는 것은 포부가 원대한 데 있고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는 것은 근면한 데 있다고 했다며 과학기술 일꾼으로서 우리는 당 건설과 과학연구의 심층 융합이라는 기본 요구를 확고히 파악하고 습금형 당 건설 사상을 관철 실시하려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속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한편 관건적 기술 공략에 몰두하면서 당문 선봉 역할을 발휘하고 연구진의 힘을 한 곳에 몰붙고 과학기술 혁신이 진정 민생복지에 돌려지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기계공업그룹 8만 톤 모형단조 프레스반 조장 용림이는 산업노동자로서 15차군의 전망계획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고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려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발전의 선차적 과업을 둘러싸고 조업에 초점을 맞추며 팀과 손잡고 더욱 많은 병목 난제를 공략해 대국의 초석을 튼튼히 다지고 산업노동자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중국수출입은행 감속성 분행 제3당지부속이 량정은 정책성 금융기구의 기층 당원으로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무궁무진한 동력으로 삼고 금융서비스의 접근성 편리성을 끊임없이 제고시키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원을 대외무역의 소기업 성장기의 과학기술 혁신기업 녹색 발전 등 분야에 종합하게 투입해 정책성 금융이라는 활수가 실물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건축제2공정국 화능석도만 원자력발전 용접공 양문 등은 종속는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투하려면 반드시 인류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나가며 종종에너지, 전력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일대로 공동건설 국가와 함께 밀접한 협력을 요지한 한편 우수한 기술을 통해 각국 국민의 복지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석유화학광주 공동유한회사 당연회 속이 한위국은 습금형 종속에는 역사적 사명을 과감하게 짊어지고 전략적 주동성을 시종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신시대 우리는 에너지 안전과 탄소 배출 종점과 탄소 중립 목표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습금형 단건설 사상을 전면적으로 학습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습금형 종속의 질 종료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는 것과 밀접히 결합해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혁신 발전을 견제하며 전략적 종력을 유지하고 에너지라는 밥그릇을 자신의 수중에 장악할 것입니다.
1: 상황과 오문, 대만 각계 인사들은 습금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진작시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분투하는 중화 아들, 딸들의 방대한 힘을 결집시켰다고 표현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구 전국인대대표 리선발은 습금평 주석의 7일 중요 연설을 듣고 우리는 더욱 분발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향안과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촉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내적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새 시대 한나라 두 가지 지도 아래 향안은 권리에서 지능으로의 새로운 발전 단계를 걷고 있으며 각계는 모두 국가 발전의 전반 대국에 적극 융합되고 봉사함으로써 국가 15차 5기년 전망기획의 포치를 힘써 접목하고 민족 부흥을 위한 향안의 힘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정협 상무위원이며 중국평화통일촉진회 향항총회회장 요지승은 습금평 주석의 중요 연설은 함의가 깊고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구도 향항의 첫 5개년 기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구는 국가발전전략과 주동적으로 접목하고 광동, 향항, 오문광역도시권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발전대국에 융합하는 과정에 자체 더 큰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오문특별행정구 정부 교육청년발전국 공지명 국장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오문 각계에서 한 차례 생동한 당사 국정 교육 과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청년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생력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 정부는 일련의 활동을 조직해 당사에 대한 청년 학생들의 리해를 기피하고 그들로 하여금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으로 나가는 발전 성과를 깊이 깨닫게 함으로써
0: 중국 스리랑카 독자회가 3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습금형 국정 운영로람 제5호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최신 성과를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권위적인 조작으로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길, 중국의 관리, 중국의 도리에 대한 리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중국과 스리랑카는 모두 현대화기를 걷는 동행자로서 이번 독자회를 통해 양국 간 리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모으며 협력을 심화하고 손잡고 중국 스리랑카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인정했습니다.
1: 7일 훈장 수상자인 하남성 복양현, 경조진 서신 장촌, 당지부석의 일현성은 간부라면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박한 신념을 안고 지난 30여 년간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공동부유와 농촌진흥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서신 장촌 농업산업단지에서 새로 도입한 무토재배 체리 도마도가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재배 면적이 75무인 체리 도마도는 그루당 생산량이 80근 좌우에 달합니다. 서신장촌 농민 왕홍부는 많은 방문촌 사람들이 산업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매달 수입이 4천원 내지 6천원에 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판로가 좋은 체리 도마도는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서신장촌은 알칼리성 토지 때문에 1인당 연간 소득이 600원도 안 됐습니다. 1983년 알칼리성 토지의 개발책을 모색하는 과정에 리련성은 채소하우스를 시도했지만 7, 8년 동안 겨우 17만원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촌당지부 서기로 추대된 후 리련성은 취임 첫날 자신의 채소하우스 두 채

0: 말의 두 빈곤호 가정에 무상으로 양도했습니다. 이련성은 간부는 손해를 볼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이는 사실상 기여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촌방지부석이로 초대한다는 것은 다음계 부유의 길로 개척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할 일은 바로 온 마을을 이끌고 부유의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1994년 서신장촌의 채소하우스는 40여 채로 발전했습니다. 지부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리렌성은 자금을 모아 재생 종이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망설였고 최종 12가구가 그를 따라 주식에 가입했습니다. 재생 종이 공장이 생산을 시작해서 2년 만에 200만 원의 이익을 창출하자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주식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창시회원 12가구는 이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리련성은 우선 창시회원 중 당원 6명에 대해서 사상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당원이라면 이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대중들을 이끌고 발전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합니다. 사상 교육을 마친 후 리련성은 시장 가치가 2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생 종이 공장을 68만 원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촌 집단 경영에 넘기고 집집마다 주수가 되어 해마다 이익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리련상은 또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자금을 모아 방직, 냉동, 기계 등 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프로젝트를 고찰하고 기술 인재를 초빙했습니다. 서신장촌 농민 리선비는 1997년에 리서기를 따라 남방 고찰을 했는데 여관에 묵어본 적 없이 차만 타고 다녔고 6일 동안 40원밖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서신장촌의 농산품은 판로가 좋을 뿐만 아니라 촌기업의 생산 주문량도 줄어섰습니다. 촌 당지부서기를 맡아 35년 동안 고생해온 리련성은 서신장촌을 전국 농촌진흥본보기로 발전시켰고 1인당 년 수입은 4만 2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갈수록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1: 국가 우정국이 7월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올해 우리나라 석달 오물량은 이미 천억 건을 넘었습니다. 우편 택배업의 발전 지구력은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 평온하게 성장하고 경제 발전이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량완 추세를 보여줍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재반 소비 진작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서 소비 시장이 병원한 성장을 유지하고 소비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어 석달 시장의 규모 확대를 견인했습니다. 국가우정국 발전연구센터 전략계획연구부 류강주 임은 우리나라 석달 오물량은 지난해보다 9일 앞당겨 천억 건에 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우편 석달업 발전 지구력의 유력한 실증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 평온하게 성장하고 경제 발전이 안정 속에서 전진하는 량완 태세를 반영합니다. 올해 들어 우편 택배업은 농촌 배달 물류 체계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해 봉사의 기층 심입, 네트워크 안정, 대중 편의를 촉진했습니다. 택배 서비스는 또 선진 제조업과 깊이 융합돼 지능화 록세, 융합화의 새로운 모직을 구축했습니다. 류강주 임은 우편 택배업은 생산과 소비,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시와 농촌을 위해 봉사하면서 경제 사회 발전에서 선도적이고 기초적이며 전략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류강주 임은
0: 운영 시 국제성과 비영리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1: 과학호 종합 탐사선이 4일 청도 모항을 떠나 40여일 동안의 2026년도 서태평양 과학탐사 공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는 2010년부터 서태평양 과학탐사 운항을 시작하고 서태평양 주요 다면에 대한 연식 4년 동안의 다요소 해양환경 시간순서 관측 자료를 축적해 기후변화 대응, 심해자원, 환경탐구에 중국의 지혜를 기여했습니다.
0: 중국 해경수산함 편대가 4일 대산함 편대를 교대한 후 법에 따라 중국 대만 동부 해역에 대한 집법 순시를 시작했습니다. 6월 1일에 대산함 편대는 관련 해역에서 순찰, 어민 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정상 항행과 조업 질서를 확보하고 대만 동포를 포함한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과 생명재산 안전을 수호했습니다.
1: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폭염 날씨로 초과 사망자 수가 4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가뭄과 강풍이 겹치면서 여러 국가에서 산불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0: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향후 수개월간 극한 날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프랑스에서 최근 80년 내 최고 기온이 나타난 가운데 파리를 포함한 여러 곳의 최고 기온은 섭씨 40도를 넘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 리스트 상관은 3일 폭염 기간 프랑스의 초과 사망자 수가 2025명에 달했다며 이는 예상 수준보다 30%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지속되는 고온으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프랑스 현지의 의료 시스템이 전례없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파리 사클레 병원 르이시의 원장은 장비 부족과 물자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모든 직원에서 이번 주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와 의사를 비롯해 병원의 모든 사람이 쉼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온 날씨는 유럽의 식량 생산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독일 농민협회 록베토 회장은 식량 특히 밀이 여물은 결정적 단계에서 이 같은 극심한 폭염 날씨는 수확 감소와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속된 폭염 날씨에 가뭄과 강풍이 겹치면서 유럽 여러 곳에서 삼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레코르니 총리는 올 여름철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미 7천여 건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엘니뇨 상태가 이미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수개월 내에 빠르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계 여러 곳에서 폭염, 가뭄, 집중호우, 기타 극한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이 4일 보도한 데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새 라운드 협상이 10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세계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 도전입니다. 효율적이고 실무적인 방식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녹색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제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브라질과 중국, 유럽 동맹이 공동 제기하고 성립한 탄소 배기권 거래시장 개방 연맹은 탄소 시장의 국제 협력을 심하고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을 다그치는데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2025년 11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제30차 체약국 대회가 브라질 벨렌에서 열렸습니다. 회의 기간 성립한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방 연맹은 많은 나라와 지역에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6년 5월 연맹 성립을 공동 제기한 브라질, 중국, 유럽 동맹은 탄소 배기권 거래시장 개방 연맹 사업 대강에 공동 서명하고 동맹 목표, 사업 범위, 관리 구조와 결책 기재 등 내용을 명확히 하면서 협력 기재가 실질적 운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맹 규약에 따라서 브라질이 초대 이장국을 맡고 중국과 유럽 동맹이 공동 이장국을 맡았습니다. 이 연맹은 기후 변화의 직면에 그 어느 국가도 혼자의 힘으로 대응할 수 없고, 녹색 전환은 모든 국가가 공동 추진해야 한다는 입지에서 발기한 것입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탄소 시장은 탄소 배출 감소를 추진하고 기후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방출해 더 많은 자금이 청정 에너지, 저탄소 기술과 생태 보호 분야에 투입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졸라하고 녹색 전환을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탄소 시장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탄소 배출 거래 체계는 배출 감축 도구를 넘어 산업 발전과 국제 무역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 경쟁력을 증강할 것인지는 모두가 공동 직면한 중요 과제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녹색 저탄소 발전의 길을 확고하게 걸으면서 탄소 중립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에너지 산업에 몰두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출량을 다루는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녹색 발전과 탄소 시장 건설에 관한 중국의 풍부한 경험은 세계 기후 관리에 유용한 참조를 제공하고 브라질을 포함한 발전 도상국이 자국의 국정에 알맞는 녹색 전환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 도상국인 중국은 항상 공동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공정하고 합리하고 상생하는 글로벌

0: 기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 도상국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심하면서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서 중요한 길을 냈습니다. 브라질은 녹색 발전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깊이 중시했습니다. 중요한 신흥 경제체인 양국은 자원 기부, 산업 구조와 발전 수요 면에서 비교적 강한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으며 신에너지,
1: 중국 공급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수석 시간에는 브라질 부티크 커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곡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부 대붕이 9만리 성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여섯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황문수가 북경 사범대학에서 공부할 때의 연구생 지도 교수님을 따라 황문수를 조회하고 그녀의 고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저는 북경 사범대학의 사상정치과 교원 학혜연입니다. 봄날의 기운과 함께 저는 백색시 라거편의 백리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600여무의 차밭에서는 주민들이 차를 따느라 분주했습니다. 올해 이곳의 찻잎은 대풍년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백리촌의 황옥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차밭에서 올해의 신차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황욱의 아내로 저희 제자 황문수가 근무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백리촌의 전직 제1서기이자 7일 훈장 수상자입니다. 2019년 빈곤해탈 공략 과정에 황문수는 바로 이곳에서 공모 수행 중에 희생했습니다. 2018년 황문수가 금방 백리촌에 왔을 때 이곳에는 총 103가구 474명의 빈곤 인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가정이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매년 과일 등 작물을 재배하면 수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 마을 전체가 이미 순조롭게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황문수 서기를 언급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잠깁니다.
3: 황서기가 와서 우리를 이끌고 사탕귤, 잔잎, 요차를 재배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의 소득은 많을 때면 15만 원에서 16만 원에 이르고 적을 때에도 5만 원 이상은 됩니다.
2: 지금도

반복되는 부분 설명하지 않았네요. 자,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둘이 둘이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1: 주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새로운 기여를 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0: 정보화 발전의 역사적 기회를 민첩하게 잡고 인터넷에 의한 긍정적인 선전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전을 수호하며 정보화 분야에서의 핵심 기술 돌파 사업을 추진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정보화의 선도 역할을 발휘시키며 인터넷 및 정보화 분야에서 군민 융합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의 글로벌 거버넌스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자주적 혁신으로 인터넷 강국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를 당부하는 인터넷 중시, 인터넷 발전, 인터넷 거버넌스 면에서 일련의 중대한 결책을 내리고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강구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등 분야에서 정보화 및 사이버 안보에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를 통일적으로 조율함으로써 인터넷 및 정보화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18차 당대회의 인터넷 및 정보화 사업에 대한 당주왕의 집권적 통일 정도를 강화할 때 관한 당주왕의 결책과 인터넷 및 정보화 사업에 관련한 당주왕의 일련의 전략적 보치가 전적으로 정확한 것임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혁신과 실천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중국 특색의 인터넷 거버넌스의 길을 모색해냈는가 하면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론단을 제시함으로써 인터넷 강국 건설 관련 전략적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인터넷 종합 거버넌스 능력을 높이고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관리하며 기업이 책임을 履행하고 사회가 감독하며 네티즌이 자료라는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고 경제, 법률, 기술 등 다양한 수단이 결부된 종합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긍정적인 선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치선명하게 올바른 정치 방향, 여론 선도, 가치 지향을 견지하면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으로 억만 네티즌을 단합 결집시키며 리상과 신념 교육을 심층적으로 전개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중국의 꿈에 대한 선전 교양을 심어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적극 육성하고 실천함과 동시에 인터넷 선전의 리념, 내용, 형식, 방법, 수단 등에 대한 혁신 을 추진하고 그 기선, 정도, 실효를 잘 파악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심원을 이룸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보다 잘 이뤄나가고 전당과 전국 인민이 단합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적 토대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인터넷 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분명히 해 인터넷이 유해 정보를 전파하거나 류언 비어를 유포하는 플랫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티즌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각 분야의 역량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동원하며 인터넷 업계의 자유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이버 안보가 없으면 국가 안보가 있을 수 없고 경제와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어 광범한 인민 대중의 리익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1: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도라지 사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산새들 노랫소리 님 소식 전하면 옥색 치마 옷걸음 향기로 물젖네. 바람에 하늘하늘 님 그려 춤추는 한 송이 도라지 수줍은 도라지. 에헤에헤요 에헤에헤요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바람에 실어볼까 구름에 전해볼까. 도라지 그 사랑 눈물로 꽃되네. 리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도라지 사랑을 을이라는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가를 마칩니다.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너도 이제야 고통을 느끼는 모양이구나. 실은 나도 그렇다 라고 말했다. 그때서야 로이는 사방을 훑어보며 조금 전에 새를 찾았다. 길동무로 있어주었으면 해서였다. 그러나 새는 이미 날아가고 없었다. 얼마 쉬지도 못하고 갔구나. 그러나 해변까지 가려면 아직도 더 힘든 고비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조금 전에는 내가 어쩌다 그놈이 한번 잡아당겼다고 넘어져 다쳤단 말인가. 나도 점점 무뎌지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새를 보며 다른 곳에 정신을 쓴 탓인가? 이제는 일에만 마음을 써야겠다. 기운이 빠지지 않도록 다랑어를 먹어두어야겠어. 그 애가 여기에 함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리고 소금이 좀 있었으면 하고 소리내어 말했다. 로이는 줄을 왼편 어깨로 옮기고 천천히 무릎을 꿇은 다음 바닷물에 손을 씻었다. 한참 동안 손을 물속에 넣고 있으니까 피가 실같이 길게 흘러가는지라 그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배는 계속 나아가고 있었는데 물결이 손에 무겁게 부딪히고 있었다. 이놈이 무척이나 느려졌는데 하고 로이는 중얼거렸다. 그는 짠물에 좀 더 오랫동안 손을 담그고 싶었지만 고기란 놈이 언제 또 갑작스럽게 요동을 할지 몰라 몸을 일으켜 버티고 서서 햇볕에 손을 들어보았다. 줄에 스쳐서 살갗이 벗겨진 것뿐이었다. 그렇지만 상처는 손이 가장 많이 쓰는 기묘한 부분이었다. 일이 끝날 때까지는 손이 필요하다. 로이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친 것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 자, 그럼. 손이 마르자 로이는 중얼거렸다. 저 다랑어란 놈을 먹어두어야지. 작살로 끌어당겨 여기서 편안하게 앉아 먹어야지. 그는 무릎을 꿇고 뱃머리 구석에 던져두었던 다랑어를 작살로 찾아내어 낚싯줄에 걸리지 않도록 피해가며 자기 앞쪽으로 끌어당겼다. 배 위에 이물판에 펴놓은 후 칼은 바지에 문질러 닦아놓았다. 나머지 뼈들은 꼬리를 잡아 뱃전 너머로 던져버렸다. 한쪽을 다 먹을 것까진 아는데 라고 하며 그중 한 점에서 칼로 살점을 잘랐다. 로이는 고기가 아직도 줄을 힘차게 당기고 있음을 느꼈다. 그때 로인의 손에서 경련이 일어났다. 손은 그 무거운 줄을 꽉 잡고 있었다. 로이는 화가 나서 자기의 손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무슨 놈의 손이 왜 이 모양이라. 쥐가 날 테면 나보라고. 매발톱처럼 오그라들어보아야 별 소용이 없을 게다. 어디 해보자. 로이는 생각을 하며 어두운 물속으로 비스듬히 내려간 낚싯줄을 살펴보았다. 지금 먹어두어야 한다.

그래야 손이 펴지고 기운이 나지. 손이 잘못한 것도 아니다. 벌써 몇 시간을 고기와 버티고 있으니 말이야. 그렇지만 난 언제까지라도 버틸 수 있다. 저 다랑어를 지금 먹어두어야 한다. 그는 한 조각을 집어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그런대로 맛이 있었다. 잘 씹어야 한다. 그래서 영양 보충을 해야 한다고. 라임이나 레몬이나 소금을 좀 쳐서 먹었으면 썩 좋았을 텐데. 그래 소나, 기분이 어떠냐? 그는 송장처럼 굳어지고 뻣뻣하게 오그라지는 손을 보고 안쓰러운 듯 물었다. 너를 위해 좀 더 먹어야겠다. 그는 두 조각으로 잘라놓았던 나머지 한 조각을 마저 먹었다. 잘 씹어먹고 껍질은 뱉었다. 그래 어떠냐 소나, 아직 좀 더 있어 보아야 알겠니? 그는 또 하나의 다른 긴 조각을 집어 통째로 씹었다. 다랑어, 이놈 참 단단하기도 하지만 피도 많아 넘쳐 흐른단 말이야. 돌고래가 아니고 이놈을 잡은 것이 참 다행이야. 돌고래는 너무 달단 말이야. 이놈은 단맛은 거의 없지만 영양이 많지.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모두 소용없는 것이라고 로이는 생각했다. 소금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물론 바람뿐이었다. 저 남은 고기들이 햇볕에서 상할지 말라버릴지 알 수가 없으니 지금 배는 고프지 않더라도 먹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이야기가 어우러진 서윤옥의 음악의 향기. 네, 놀고는 싶은데 제대로 놀기에는 조금 마음이 또 내려앉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놀 때는 잡념을 버리고 노는 것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네, 충분한 휴식은 더 좋은 효과를 나에게 가져올 테니까요. 네,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일할 땐 일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도 저도 안 되고 어중간할 거라면 차라리 확실하게 놀든가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네, 리로는 잘 아는데 참 그게 안 되죠. 네, 기회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쉬는 날이 길어지면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어지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휴식도 좋지만 너무 긴 휴식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요. 네, 짧게 놀더라도 놀 땐 시원하게 편안하게 노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김혜연 가수의 괜찮아요 함께 듣겠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은요, 간사해서 수많은 좋았던 기억들보다는요, 단한 번의 서운함에 오해하고 실망하면서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서운함보다 함께한 좋은 기억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상대를 배려해줘서 손해를 볼게 없다면 배려해주는 편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때로 우리는 상대의 생각을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단정을 지으면서 상처 주고 상처를 받은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요. 또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정말 좋은 친구를 혹시 잃지는 않으셨나요? 네, 내가 아프다고 해서 상대를 굳이 꼭 아프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통쾌해 하지 마시고요. 네, 그것이 바로 악순환의 시작이랍니다. 네, 류철석 가수의 노래 상봉 듣겠습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생 수업, 교양 수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문학 작품 캐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조지 푸헬러의 캐치 2.2는 영어로 쓰인 가장 뛰어난 전쟁 소설이자 블랙 코미디 중 하나입니다. 네, 1961년 출판된 평범하지 않는 이 소설에 어떤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충격적이고 불쾌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캐치 2.2는 불합리성의 문제와 초현실주의를 미국 문학의 주류로 만든 획기적인 저항 소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주인공 요사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이탈리아 작은 섬 피아노사에 건설된 미국 공군 기지에서 폭격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의 비행 종대를 이끄는 장군들은 대원들에게 일정 수의 작전을 수행하면 고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터무니없게도 아무도 떠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작전 수를 늘립니다. 네, 전쟁 관료주의의 부조리는 단순하면서도 교활한 공군 규정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네, 이 소설의 제목 캐치 2.2는 정신 이상으로 여겨지는 군인이라면 군사 작전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면제 신청을 한다는 것은 비행에 나갈 수 있을 만큼 멀쩡하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 소설에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괴상한 사람과 부적응자들이 등장합니다. 폭격기 중대 사령관은 메이저 메이저 메이저 소령입니다. 네, 그는 임관 첫날 컴퓨터 오류로 소령 자리까지 승진한 인물입니다. 취사 장교 마일로 마인더바인더는 무자비한 암시장 신디케이트를 운영하며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합니다. 심지어 독일군과 거래해서 자기 부대에 폭탄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군의관 다네카는 서류 착오로 사망 처리된 후 아내는 물론 누구에게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실히 알릴 수 없습니다. 네, 캐치 2.2는 문맥상 단서나 경고 없이 갑자기 미래나 과거로

건너갑니다. 전쟁의 혼돈을 모방한 이런 장치는 독자를 완전히 정신없게 만듭니다. 한편 폭격기 비행대의 익살스러운 행동들로 이 소설은 배꼽 빠지게 우스운 희극이 되지만 상황은 비극으로 변합니다. 네, 블랙 코미디의 대가인 헬러는 진실을 무심한 듯 서서히 드러냅니다. 마침내 웃음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였던 장면들이 실제로는 치명적이게 심각한 것이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네, 힐러 캐치 22가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정 상황이 아니라 현대사회 전환의 팽배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다룬 것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네, 이런 메시지 때문에 이 소설은 1960년대 반체제 반문화 운동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화 가수의 새로운 길 듣겠습니다.

네, 인생에서 특별한 일이 생기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재미없고 의미가 없더라도, 혹은 만날 사람이 없더라도 우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움직이고,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특별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운전을 할때 나도 모르게 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정작 그 욕을 듣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뱉은 말들은 내가 주워 듣습니다. 욕을 하기 시작하면 담배처럼 끊기가 쉽지 않아서 욕을 달고 생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일시적인 분노와 화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결국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네, 도리어 일이 악화되는 거죠. 때로는 내 분노를 숨기고 웃어넘기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네, 일시적인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네, 내 감정의 주인공이 되어서 진정으로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방휘영 가수의 노래입니다. 가끔 가다가.

네, 사람은 변합니다. 과거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또한 계속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과거의 기억으로 한 사람을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공정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나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준 사람이 지금은 나에게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사람 관계는 나빠질 수가 없거든요. 네, 사람 관계는 뭐 이기고 지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계절 같은 남자.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是在唱歌，唱歌给我的心上人听啊，这个心上人还不知道在哪里。

0: 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纵横海，FM91.4，延吉，纵。